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팔도 유람을 떠나 풍류남아 수백 명과 명인 명창들이 함께 유람을 간 곳이 여러 장소가 나왔는데요.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의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 등을 구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시간이 있어도 아직 갈 수 없는 곳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대동강, 구월산의 옹진수, 금강산, 이 언젠가 금강산으로 휴가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날도 있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홍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기숙의 산주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그리고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성국의 공무도하가,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의 강산무진도,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인

운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작곡상은 한국 문화의 발전과 창의적 음악 양식의 정착과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표로 1977년에 제정됐는데요. 이번에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들의 음악적인 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귀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와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문인화가인 이인상의 그림 와운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운은 소용돌이 와 구름 운자를 쓰는데요. 바로 소용돌이 구름을 말합니다. 와운이란 작품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경랑 같은 먹구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작곡자는 이인상이 그림에 쓴 화제의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를 생각했는데 술 취해 쓰려다 구름 뭉치가 되었소.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저 웃음거리 외다. 이런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화가의 숨겨진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런 점에 작품을 착안한 듯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산조아쟁이 쓰이고 있는데요. 산조아쟁이지만 산조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기의 폭넓은 농현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을 통해 그림 속에 내포된 비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작품의 전개는 화가의 내면 세계를 시각적 장면 묘사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인상이란 인물의 신분이 서얼이라서 관직 생활에 대한 좌절이 있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았고 거기에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상의 와운, 소용돌이 구름이란 작품에 그와 같은 가슴의 우려리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작곡자는 이인상이 회화의 수묵기법으로 표현한 그 멋을 전통악기의 색채와 현대적 음악 구조와 접목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이규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와운 듣겠습니다. 최혜림의 아쟁,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귀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와운 들으셨는데요. 최혜림의 아쟁,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화가인 이인상의 그림 와운, 소용돌이 구름이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었고요.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작곡가 이귀숙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김성국의 공무도화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내용으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우리에게 공무도화가는 한문으로 번역한 공우인이란 작품이

진나라 최표가 쓴 고금주에 소개돼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이고요. 우리 문헌 중에는 해동역사라든가 대동시선 열알기와 같은 작품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이렇게 16자 아마도 학창시절에 배운 걸 대부분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찌할꼬.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물이 중요한데요. 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이별, 죽음을 표현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우를 타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 불렀다고 하는데요. 공무도화가는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작품입니다. 광리자고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아내 여옥에게 전해주자 여옥이 공우를 타며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뒤따라 외치며 막았지만 결국 물에 빠졌다 하는 바로 그 광경을 광리자고가 부인 여옥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옥이 공우를 타며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하니까 듣는 이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이 공무도화가를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장차 임을 어이할꼬. 슬픈 사랑의 노래인데요. 작곡자는 이 곡의 주제가 순환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의 세 가지 내용을 표현한 곡인데요. 김성국 작곡의 국악관현악 공무도화가 듣겠습니다.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김성국 작곡의 국악 관현악 공무도화가 들으셨는데요.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대가요인 공무도화가를 관현악곡으로 만든 음악이었죠. 작곡가 김성국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 작곡의 강산 무진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산 무진도의 부제는 마치 하나의 화두 같은데요.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에서 무로 향한 긴 호흡을 담고 있는 이인문의 수묵담채 강산 무진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이인문의 강산 무진도에 음과 악을 두어 작업하기 위해서 연시조 산중잡곡을 화폭에 넣었습니다. 이 연시조는 음악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화폭에 넣은 그림은 8m 그림이 흘러가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줬는데요. 음악은 이 8m 그림이 흘러가는 영상과 함께 공연이 됐습니다. 작곡가의 작곡 노트가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한데요. 강과 산이 끝없이 흐르는 자연 안에는 끝이 있는 한계로 둘러싸여 버린 인간의 욕망과 삶과 죽음이 있다. 유한함으로 무한함을 추구하고 끝 있는 유한함에 낙담을 하다가도 끝없는 무한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순환적인 번뇌와 해탈이 지속되는 공간은 본 작품에서 그림과 시와 소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가적이면서도 불가적인 그런 화두를 잡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듣겠습니다. 정각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상진님께 아뢰나이다. 평생을 살아갈 앞길이 너무 짧아서 서럽습니다. 바라건대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끝없고 끝있고 끝있고 끝없다 들으셨는데요. 정각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이었는데요. 이인문의 수묵담채 강산 무진도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윤혜진은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으로 조은화 작곡의 Der Weg zur Naturfür 대금 und 장구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원 제목이 독일어로 되어 있죠. 이 곡 제목에 나오는 자연으로 가는 길은 악학괴범 서문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이와 같은 제목을 정한 듯 합니다. 작곡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학괴범의 서문에서는 음악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이를 대금과 장구로 표현하였다.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 발전시켜 활용하였으며 비전통적 요소로 국악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한 연습곡이다. 작곡자는 비전통적 요소로 국악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한 연습곡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여러 음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펼치고 변형, 발전시켜 활용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은화 작곡의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듣겠습니다. 이창우의 대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8일 오전 11시 정각에 경북 청송, 봉화평지, 전남 장흥, 구례평지, 여서도를 제외한 완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은화 작곡의 독주곡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이란 작품 들으셨는데요. 이창호의 대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이었는데요.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라는 악학괴범 서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이를 대금과 장구로 표현한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조은화는 2013년 당시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 출강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귀숙의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성국의 공무도화가,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의 강산무진도,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으로 조은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강술래 준비했습니다.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보세, 뛰어보세.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 술래.
0: 깊은 마당이 터지게.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아색이 저색이 고운한색이 놀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규두야 아랑규두야 솔라무초야 내대끄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청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떨 먹고 미나리 당류 더듬세 개골이 개골청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

0: 정예영자
1: 이덕 운산 정예영자
0: 정예불야
1: 이덕 운산 정예불야
0: 정예불야
1: 이덕 운산 정예불야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만부 대사리 끙자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강강 술래
1: 강강 술래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리 보시오
0: 꼬리 따세
2: 잡았네
0: 잡은데 잡은데 문지 새끼를 잡은데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은데 잡은데 문지 새끼를 잡은데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영순은 전라남도 진도 태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특별히 강강술래를 많이 하면서 또 소리를 잘 하셨다고 하죠. 그의 실력이 강강술래 보유자였던 최소심의 눈에 띄게 됐고요. 이내 그의 전수생으로 선발이 돼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별신굿, 이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특징은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바로 동해안 별신굿인데요. 오늘 이 음악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별신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추였지만 아직 가을 느낌을 갖기엔 좀 이르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예보를 보니까요. 아주 조금씩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열대야라도 가시면 지내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자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스승사의 옛 글자를 보면 스승이란 배고픈 사람에게 고깃덩이 혹은 중요한 명령을 나눠주는 역할이란 뜻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스승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에 스승사라는 글자를 붙인다. 교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최준우 작가의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몸을 살린다면 교사는 한 사람의 앞날을 살리고 가능성을 살리는 사람이겠죠. 한 시절을 같이 걸어준 선생님 얼굴 왠지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가야금왕상불 청의 써니사이드 업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학창시절 엄하셨던 분, 유독 다정하셨던 분, 말 한마디로 큰 힘이 돼주셨던 분, 많은 선생님들 계셨죠? 바로 그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학교입니다. 요즘 학교는 학생들 곁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걷고 있을까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어느 교사의 절박한 위기 진단을 담은 책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입니다. 모시고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주세요. 7월 25일 토요일 날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작가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긴호흡 돌고래님 노인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 또 세대 간에 서로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하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최근 노인의 문제 그 현실을 가장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낸 콘텐츠 영화 사람과 고기 저 재밌게 봤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제가 막 주변에 이거 보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이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새 노인이 친구가 돼서 좌충우돌하며 노년을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란 뭘까? 삶이란 뭘까? 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또 잘 살고 있다는 것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다는 티 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되거든요.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아리라리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두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어느 교사의 절박한 위기 진단을 담은 책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신선호입니다.
0: 네.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뭐 직접 인사하신다면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1: 저는 신원중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신선호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조용한 붕괴를 출간한 이후에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한 분들이 많아서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방학 동안에도 저 얼마 전에도 창원 경남교육연수원 창원 갔다가 여수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바쁘게 선생님들에게 공감하는 선생님들에게 같이

0: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 영화 조용한 통해서. 가족보다 지금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조용한 붕괴.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책이 많이 읽힌다는 게 사실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의미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이 책이 많이 읽힌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또 부모들이 많이 힘들고 학교가 네. 힘들다는 얘기일 거고
1: 네.
0: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좋으면서도 네. 책이 많이 팔리면 좋죠.
1: 네.
0: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 네. 이런 책을 쓰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래 네.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0: 오히려
1: 네. 네.
0: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저는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네. 아픕니다.
1: 근데요 이거 한 가지 고백인데요. 저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항상 교장 선생님은 네. 저희 때는 그 교단 멀리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훈화 말씀하시는 분 멀리 네.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뭐 교장실에 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은 계셨지만 교장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영광이에요.
0: 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가깝게 봅니다. 실제로 저는 교문에서 매일 아이들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한테 스스럼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한테 교문에 통과하면서 저 교장 선생님 저 40점 맞았어요. 소화. 제가 얘를 어떻게 칭찬해줘야 말해야 고민하고 있는데 아 교장 선생님 저 지난번에 2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1: 지금 훨씬 잘한 거예요. 라는 네. 뜻이었네요.
0: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 스스럼없이 하고요. 교장실 수시로 드나들면서 물론 이제 먹을 것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을 노리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저한테 오는 거 저도 곁을 격의 없이 내주는 거
1: 아니 모든 교장 선생님이 그렇진 않죠.
0: 아니 요즘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또 아이들과 이게 거리를 좁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 훈화 스피치 고민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좀 네. 고민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인명성 뒤에 숨지 않고
1: 네.
0: 그러면 아이들이 좀 달라집니다.
1: 이런 게 고민이셨으니까 상담교사 자격증까지 또 얻으셨죠. 근데 제목이 조용한 붕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0: 저 무겁죠?
1: 아니
0: 그러니까 많이 무겁은가?
1: 짐작을 하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이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는 책 제목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제목이 조용한 붕괴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말랑말랑한 제목, 소프트한 제목.
1: 그러니까.
0: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한 붕괴라고 한 이유는 산풍 백과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수대교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또 학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것들에 좀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좀 무겁지만 많이 무겁지만
1: 아닙니다.
0: 그래도 근데. 조용한 붕괴라는 제목을 제가 고집을 했고요.
1: 네.
0: 끝까지 고집펴가지고 네. 처음에 정했던 제목 그대로
1: 네.
0: 마지막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1: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요. 알아요 사람들이.
0: 아 그렇죠.
1: 알죠.
0: 네.
1: 무너졌다. 근데 조용히 무너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손을 도움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 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1: 아, 그런 거예요.
0: 그 책 네.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네. 파악하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
0: 바로 그 부분입니다.
1: 네. 우리가 만약 내가 지금 아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차라리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면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0: 예.
1: 그게 아니라 아픈데 내가 아픈지도 몰라. 이러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그다음에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목을 많이 두껍게 잡았습니다. 출판사는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한 걸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말랑말랑한 대안들을 가져왔는데 너무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0: 교장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더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 책을?
1: 저는 이제 중학교 교장을 하기 전에 이제 2년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상담왕 건강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뭐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제가 그 전에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외 한국학교 중에서 가장 큰 학교였죠. 2,300명이 넘는 그큰 학교의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서울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 마음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고 이것을 맡을 적임자로서 이제 저를 낙점을 하신 거죠. 뭐 상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왕관광팀을 맡으면서 이거 너무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자살했다고 학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그다음에 자살 시도한 보고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이게 서울만. 전국이 아니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죽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타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리포트를 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추락하는 거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음독이나 목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목을 조이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아직도 못합니다. 그게 산재, 약간 산재에 가까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책이 9번째 책입니다. 8권의 책은 앞에 8권의 책은 전부 다 역사책이었습니다. 역사책 중에서 꽤 유명한 책, 뭐 이렇게 책꽂이에 꽂히지도 않는 이따밖에 큰 역사신문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그다음에
0: 모르는데요.
1: 살아있는 한국사학 교과서 이런 거 전부 다다 올해의 책에 선정된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역사 선생으로서 그 본령에서 벗어나가지고 외도를 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뭐 왜냐하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사초를 모아가지고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아이들이 죽음의 기록을 매일 받고 그 기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거, 이것이 제 어쩌면 제 사명이다. 제가 호치민에 있다가 갑자기 이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쩌면 저한테 이런 기록을 아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고 그걸 또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쪽에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 사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숫자를 보면 전 사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 가까운 지인의 딸도 이런
1: 아이고야.
0: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많구나. 내 주변에까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보인 아이가 가장 위험하다 할수 있었던 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약간 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걸까요? 본인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1: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이 많습니다.
0: 드러내지 않고.
1: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사실은 오히려 너무나 순하고 착한 아이, 또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0: 그게 어떻게 보면 순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반항을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대들어본다거나 선생님한테 나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고 이걸 할 수가 없다. 그건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드러내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1: 오히려 건강한 쪽으로.
0: 네. 제가 옆에 이제 제가 상담 마음 건강 팀을 맡고 있었고 옆에 생활지도 팀, 학폭 팀 이런 걸 맡고 네. 있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장학관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래서 근데 그 애들은 사고를 많이 치긴 하는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살 수는 있어.
1: 네.
0: 이렇게 얘기 농담을 좀 물론
1: 네네네.
0: 뭐 굉장히 힘든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사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들면 어느 날 제 친구가 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1: 네.
0: 선우야 큰일 났다. 이 아이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그 학교 전교 학생회장이죠. 아이들의 신망이 엄청나게 두터운 학생회장. 그리고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였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코로나 시기 때는 선생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로 연주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던 공유해드렸던 공유해줬던 그 친구가
1: 네.
0: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게 충격이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지극히 이 아이는 정상행동 특성검사에서도 지극히 정상인 아이,
1: 네.
0: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였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교육을 위한 이름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죠.
1: 모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모범의 범주에 네. 들어가는.
1: 네.
0: 그러니까 뭐 사회성이면 사회성, 리더십이면 리더십, 공부면 공부, 인성이면 인성. 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도 이 사건이었고 제가 또 물론 호치민에서 겪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이런 아이들 편으로 핵 인싸인 아이
1: 네네.
0: 이런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 거기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1: 이유가 뭘까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0: 저는 제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
1: 네.
0: 첫 번째는 역치하라는 개념입니다. 역치하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행동 특성검사나 이렇게 했을 때 요 관심군이라는 부분이 한 5%도 나오거든요. 그 관심군의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아이들.
1: 관심군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0: 예,
1: 아이들인
0: 위험한
1: 거죠.
0: 아이들.
1: 네.
0: 예, 그 아이들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수치에는 걸리지 않은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이죠. 그걸
1: 네.
0: 역치아라고 임상심리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아이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1: 네.
0: 보통의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5% 아이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밑에 조금 모자란 아이들,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놓치기 쉽죠. 근데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20도의 물과 99도의 물은 겉으로 보기는 같이 태어난 게 평안해 보이니까
1: 네.
0: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1: 에너지가 다르죠.
0: 그렇죠.
1: 네.
0: 99도의 물은 밑에서 엄청난 대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정상군을 이렇게 퉁쳐버리면 이 아이들로 쳐버리게 되는 건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순하니까 착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는 모범적인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근데 그 99도의 물로 끓고 있는 것을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도만 더해지면 끓어넘쳐버리는.
1: 끓어오르기 직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신호가 가는데
1: 네.
0: 그걸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1: 네.
0: 이런 부분의 것들이 이 첫 번째 이유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사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또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1: 네.
0: 정말 모든 아이가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 모범적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 내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0: 것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내면에서는 죽도록 힘든데 이 아이들은 착한 아이, 또 모범생 아이라 남아있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죠. 이걸 가면증후군이라는데 이 아이들은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너무나 정상으로 분류된 아까 말씀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친구의 아이처럼 너무나 착한 아이, 네. 너무나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책 2장 가운데 성장통을 도둑맞은 세대 중에 일부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자양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가는 정체성 탐색의 시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안전의 경험,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익히는 진짜 놀이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는 언제 넘어지고 누구와 다시 일어났는가? 정체성의 탐색, 안전의 실패, 몸으로 배우는 놀이가 사라질 때 심리적 면역력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믿으며 성장통을 겪을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1: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장할 권리도 빼앗겼고요. 경험할 권리를 빼앗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경험하려고 태어나서 많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허락을 안 해주세요.
0: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면 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넘어질 것 같으면 벌써 어머님이 뛰어가시는 것뿐 아니라 실을 고소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
0: 맞습니다.
1: 이런 바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놀이터에 이제 아이들이 절대 다칠 수 없는 너무나 푹신푹신한 우레탄 바닥이 들어왔고 그것은 너무 안전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네,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0: 네. 최근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가면 정글짐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1: 네.
0: 또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까 봐 미리 치워버리는 거죠.
1: 네.
0: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다치면 민원 들어오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무릎이라도 까지면 네. 또 민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예 점심시간에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교실에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의 역설이라고 네.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단군 이래 가장 안전한 세대를 길렀고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장난감을 제시하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한 우리 아이들이
1: 네.
0: 사실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세대가 된 것이죠. 이건 국제적인 통계 수치에도 나타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최하위권이고요.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압도적인 꼴찌 38위 꼴찌입니다. 단군이래 가장 케어받고 안전하게 키워낸 아이들이 단군이래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된 이 역설.
1: 네.
0: 저는 이걸 안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1: 심리적 면역력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0: 네, 네.
1: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면역력을 높이려고 뭐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심리적 면역력은 역시 단군 이래 지금 가장 낮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 너무 모래놀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빙고.
1: 너무 네, 이렇게 조금 더러운 거 우리 조금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0: 키워서 네. 아토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막 뛰어놀고 흙터 퍼먹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겨울에 막 뛰어놀을 보면 엄마가 이제 저녁 때야 밥 먹을 할 때까지 뛰어노는 거죠.
1: 네.
0: 그럼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 한 번만에 우리 안 들어왔어요.
0: 안 들어가죠.
1: 엄마 여러 번
0: 여러 번 불러야지 들어가죠.
1: 네.
0: 노는데 빠져가지고.
1: 네.
0: 그러면 이제 겨울에 밖에서 계속 뛰어놀잖아요. 그럼 손등이 쩍쩍쩍 갈라져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피가 맺혀요.
1: 네.
0: 피가 칠칠 나요.
1: 네.
0: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세수대에 따뜻한 물에 푹 거면 안과가 소리쳤던 그런 세대잖아요.
1: 네.
0: 이런 세대에 아토피는 없었지.
1: 네.
0: 아 있었겠지만 드물었겠죠.
1: 네. 그리고 회복이 빨랐습니다. 네.
0: 근데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고 조너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심리적 면역력 똑같이
1: 네.
0: 심리적 면역력 면역력이라는 게 생체 면역력만 있는 거 아니라 신체 면역력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이런 심리적 아픔을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무릎도 까져보고 뭐 네. 이런 경험들을 통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항원에 노출되어야지
1: 네.
0: 심리적 항체가 생기고 그 심리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면역력이 키워지지 않는 거죠. 아까 성훈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 뱅뱅뱅 네.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제설기 부모 앞에 눈 다 치워주고 어려운 장애물 다 치워져 버리는 거죠.
1: 네.
0: 넘어질 기회가 조차도 없는
1: 네.
0: 넘어지려면 잡붙잡아 버리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 네.
0: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호주를 방문한 적이 호주 10년 전에 호주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호주 학교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막 앞에 교정이 엄청 호주 나무 엄청 크잖아요.
1: 네.
0: 그 큰 나무에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갔던 교장님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걸 그대로
1: 두는 거야?
0: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똑같이 막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내리에 기억나. 10년이 넘었는데도 호주 학교 교장의 답변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막느냐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정신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 이런 걸 키우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런 게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데 왜 그걸 막느냐는 거죠.
1: 네.
0: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너무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죠.
1: 네.
0: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호주 아이들하고 경쟁이 될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안전 중요한데
1: 네.
0: 안전이 교육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0: 그렇죠.
1: 담글 수는 없잖아요.
0: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버리는 거죠.
1: 네.
0: 장은 담그고 구덕이는 치워가면서
1: 네.
0: 그게 우리 교육이어야 된대. 장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1: 네.
0: 우리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교육.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뭐 국가적인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심리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심리적 면역력마저도 키워내지 못하고 약화되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까 근본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 조금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1: 그렇죠.
0: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비나리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방학맞이 교육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악 들으시는 동안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2: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의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 부모의 과잉보호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를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로 만드는 몰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면 안 된다.
1: 네.
2: 예.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 심리적 면역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갖다가 너무 온실 속에서 화초로 오냐오냐 키워대면 진짜 현실은 비바람치는 광야잖아요.
1: 네.
2: 그 광야에서 쉬이 꺾이게 될 겁니다.
1: 비를 맞아 봐야 되는데.
2: 비를 맞아 봐야지. 실현도 당해봐야지. 아까 네.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장시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네.
2: 그리고
1: 저희 쉬는 시간에 네. 약간 다른 얘기했는데 제가 갑각류 얘기했거든요.
2: 아, 그 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책에 썼으면 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1: 갑각류가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몸에 안 맞아지면 얘네들이 그 갑옷을 벗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그 처음에 그걸 벗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갑각류 안에 속살이 너무 여린 거예요. 너무 보들보들. 근데 다시 그 몸으로 바다 생활을 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갑옷을 네. 만들거든요.
2: 와우.
1: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수다를 떨었어요.
2: 얼른. 아이고, 아니 수다가 아니라 저는 제 책의 핵심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신 아주 적합한 비유여서 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알았으면 미리 책에 좀 이 부분을 쓸까 싶었는데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1: 얼른 책 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책 서론 가운데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독 유학해서 혹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성적이라

0: 저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부차적인 것, 가정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상담사를 찾고 병원에 보내고 때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국영수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교육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각자의 논리대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 증진을, 성평등 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치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학생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을 뿐입니다. 정책의 파편화는 학교 현장이 혼란만 가중했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통합적인 지원이 닿지 못하는 거대한 칸막이로 작용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1: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시스템의 부재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처마다 막 정책을 쏟아내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있죠.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죠.
0: 네, 뭐 아까 이런 걸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각 부처의 칸막이에 갇혀 있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정책을 펼 때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통합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데 각 그 과단위의 칸막이들이 네. 있었고 네. 이런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각 부처마다 각 그 특히 마음 건강 관련된 부처마다 다 앞다퉈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네. 예산을 투자해서
1: 네.
0: 교육부는 뭐 위클래스 위프로젝트라고 위클래스 위센터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지자체가 수많은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기관들이 그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네.
0: 서로 한 아이를 놓고 그 데이터마저도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는 중복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투입되고 어떤 사각지대가 또 아무도 네. 또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 건강 전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 난맥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 낭비이기도 하고요.
0: 낭비죠. 네.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1: 그리고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불이 나면 끌어 달려가는 것이지 예방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방 모델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0: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 모델은 화재 예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1: 네.
0: 말씀드렸던 대로 5% 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을 했죠? 그 수면 아래에 부딪혀가지고 충돌하는
1: 네.
0: 거. 충돌해서 침몰했죠?
1: 네.
0: 지금 우리 교육도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아까 5%의 정상군이 아닌 관리군이라고 하는 아이들 거기에 집중하고 예산도 거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1: 네.
0: 정작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아이들 95%의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방 모델보다 화재 예방 모델이 더 적합한 거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1: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키면 관리를 받을 수라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참고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소방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불 끄는 데 집중하면 화재 건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1: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반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1: 네.
0: 얘기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예방정책의 핵심은 우리 속담에 담겨 있는 지혜가 그대로
1: 네.
0: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모델이라는 것은 뭐 WHO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정신건강 보고서에 보면 예방과 조기 개입이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약 딱 이렇게 1달러를 투자할 때 4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지금 아이들 미연에 예방 화재 예방 모델로 하면 미리 화재가 날 돌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그게 호미로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곳곳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그걸 불 끌어다니기에 급급하면 이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더러 실효적이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로도 못 막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호미로 지금 미리 미연에 불이 날 소지를 다 막아 예방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한국말 중에 진짜 어려운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괜찮아하고 아무거나가 진짜 어려운 말 같거든요. 괜찮아는 진짜 괜찮을 때도 있지만 괜찮아가 상관마일 때도 있고 내가 말해도 너는 몰라일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먼저 알아챌 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0: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정서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인 자기 감정 표현하기, 자기 감정 알아차리.
1: 네네.
0: 우리는 사실은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채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1: 네.
0: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줄 모르. 어떻게 보면 감정 문맥 어른도 마찬가지죠.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은 표현을 못 하고 어른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1: 네.
0: 이 괴리가 지금 위기를 더 불러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괜찮다는 표현 우리 말에 여기 다 뭉뚱거려 버리잖아요.
1: 네.
0: 모든 감정을 뭉뚱거려 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이제 그 친구들이 아직 자기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또 그때 해필 이모지가 나와서
0: 그렇죠.
1: 그냥 이모지 하나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0: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1: 네. 그러니까 그걸 더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끝으로
0: 아니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아이들은 계속 변하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거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제는 맑았는데 네.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폭풍과 쏟아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괜찮다라는 말의 그 이면을 봐야 되고
1: 네.
0: 아이들의 그 잘 관찰해서 아이들의 행동도 뭐 그런 행동이나 말 그
1: 네.
0: 이면의 것들
1: 네.
0: 그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는 감정 독해력
1: 네.
0: 이런 것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1: 끝으로 네. 학부모님들께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의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막 우울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가정 문제, 뭐 이런 성적, 진로 등등의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그런 분류가 다 의미가 없어요.
1: 네.
0: 기본적으로 부모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이 부모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딱 그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멈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부모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폭싹 속았수다입니다.
1: 네.
0: 제가 그 금영이와 같은 87학번이어가지고요.
1: 네.
0: 공감이 더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보셨어요?
1: 한번? 네, 봤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였어요?
1: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0: 오래돼서 저는 딱 이 단어였어요. 그 양관식이 그 금영이한테 그 아빠가 하는 얘기. 야 힘들면 언제든지

0: 빠꾸에.
1: 네.
0: 뭐 일본식 뭐 영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 네. 언제든지 돌아와.
0: 어, 언제든지 돌아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네.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심리적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함이 막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1: 네.
0: 요즘에 안 나오죠.
1: 너무 많은가요?
0: 너무 많이 올라가죠. 네. 왜 많이 올라가죠?
1: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고 가는 건가요?
0: 베이스 캠프가 너무 높이 쳐져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7,000m에 쳐져 있으니까 7,000m에서 정상 올라가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1: 네.
0: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가 네.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정상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언제든지 아이의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부모가? 애 지쳐가지고 온 아이 더해 더해 더해 성적 수학 하나 틀려왔는데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노빠꾸로 아이를 갖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1: 네.
0: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지난주 관내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 아이의 유서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유서 내용이 딱 두 줄이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잘난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1: 네.
0: 그 행간을 읽을 수 있겠죠.
1: 네.
0: 이 아이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냐면 수행평가, 수학 수행평가를 망쳤대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갖다가 사실은 뭐 발명대회도 엄마가 보내고 막 이 과학고 보내려고 그랬겠죠.
1: 네.
0: 그런데 그렇게 종지목을 대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게 아니라 빠꾸해.
1: 네. 언제든지.
0: 언제든지. 힘들면 빠꾸해. 그렇게 부모가 아, 자녀의 베이스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더 정상에 도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1: 네.
0: 해발 0m에서부터 정상을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부모가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아이는 살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이의 조용한 침묵이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학맞이 교육특집 두 번째 시간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괜찮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괜찮냐고 묻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눈도 맞추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표정에서 표정보다 눈빛에서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새벽에 알람 소리에 눈뜨기가 힘겹고 몸은 솜니불을 적신 듯이 무겁게만 느껴지곤 하죠. 떠날 때는 설렘으로 가득 차서 가벼웠던 발걸음이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길에는 왜 이렇게 묵직하기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서 푹 쉬고 온 것 같은데 정작 마음과 몸은 휴가 전보다 더 지쳐있는 것 같고요. 멍하니 모니터나 창밖만 바라보게 되는 요즘이죠. 일종의 휴가 후유증인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열심히 달린 엔진은 식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도 적응할 시간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스스로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루트버즈의 연주로 모닝 선 첫 곡으로 감상하시죠.

루트머지의 연주로 모닝 선언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밀린 업무에 똑같은 집안일에 휴가 후유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죠. 휴가까지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하면서 뭐라도 해볼까 그렇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휴가의 잔상, 피로함, 밀린 일들도 휴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 뭐 즐겨야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일생을 지켜내느라 마음의 진을 쏙 뺐고요. 또 그만큼 휴가라는 시간이 소중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여행지에서 찍어둔 사진들 무심코 뒤적이다가 현실로 돌아온 내 방 풍경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휴가 동안 부풀었던 마음이 가라앉는데도 다 차례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냥 시원한 음료 한 잔 곁에 두고 내 마음이 일상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여유를 줘보는 거죠.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윤주의 노래로 황홀극치 듣고 옵니다.

하윤주의 노래였어요. 황홀극치 듣고 왔습니다. 황홀함까지는 아니어도 되돌아보면서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셨기를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은교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중에서 일부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삶에서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정지선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함께 하겠습니다. 환상적인 꿈을 꾸는 곳. 네버랜드 전해드릴 텐데요. 경쾌한 음악 만나보시죠. 박경훈 작곡, 김계희의 생황, 박영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듣고 올게요.

네버랜드 듣고 오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박영기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재해석한 곡 토끼토끼 준비해봤어요. 별주부 자라의 꼬임에 수궁을 따라간 토끼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꾀를 내어서 용왕을 속이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노래한 곡이에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되거나 개그맨이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산수가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던 순간부터 수학을 못하면 저쪽 세계는 넘볼 수 없으리라는 편견과 함께 과학도 멀어져 갔다. 신나는 노래도 내가 부르면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웃게 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는 갖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에 포기가 빠른 편이었다. 운전도 그랬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레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운전 역시 저쪽 세계의 일이었다. 일단 방향 감각이 많이 부족했고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다. 옆에서 운전하는 것만 봐도 무서웠다. 작고 둥근 운전대만으로 어떻게 네모나고 커다란 기계를 굴려 앞으로 나가게 하는지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아찔했다. 운전석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고 한가한 강변 도로를 지날 때는 이런 게 운전의 기쁨이구나 생각했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그런 기쁨은 다 사라질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더 높아지는 도로 위의 속도는 아찔해서 옆자리에서도 자주 눈을 감고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도로에서는 나만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게 겁났다. 대학 입학도 취업도 늘 평균보다 느려 한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문장을 블로그 대문에 붙였던 사람으로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속도는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옆차, 뒤차가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른 주행과 진입이 가능해야 할 텐데 자신이 없었다. 큰 민폐를 끼치고 말 거라는 확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의 거리는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더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자들의 차에 동승하며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핑계도 대어보며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 오나 힐끔거리며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산을 쓰고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삶의 많은 것이 그렇듯 어느 날 문득 무언가 하게 된다. 오래 고민한 것도 아니었고 운전을 시작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때 나는 지금껏 살아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다. 익숙하지 않은 길로, 겁내서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길로, 막연히 어둡다고 믿었던 길로 발을 내디뎌보고 싶었다. 그 마음은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왔을지도 모른다. 물리학이 사실 수학보다는 철학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날, 그래서 물리학자는 못 되겠지만 물리학 책은 재밌게 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 어떤 날, 남을 웃기는 재주는 없지만 울고 싶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날, 그래서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어떤 날들이 있었으니까. 17년간 다닌 직장을 잠시 쉬던 어느 날, 나는 운전의 세계로 걸어들어갔다. 그 세계는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패스트 트랙 듣고 오셨는데요.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였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장은교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중에서 일부분 나눴는데요. 17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퇴사를 고민하며 정지선에 서게 된 저자가 운전이라는 작은 도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가슴이 정말 쿵쾅거리면서 아찔했던 기억.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길치라서 안 돼. 무서워서 못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어둔 저마다의 정지선들.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평생 내 일이 아닐 것 같던 운전석에 앉게 된 건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작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늘 가던 익숙한 길 말고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죠. 난 절대 못해. 그렇게 접어뒀던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아득해 보여도요. 막상 페달을 살며시 밟고 나아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멈춰있던 정지선을 지나서 조용히 나만의 길로 출발해보시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장은교 작가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와 함께 해봤습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바람의 여행 전해드립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바람의 여행 감상하셨어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구름 위의 삶인데요. 남도잡과 화초사거리를 몽환적이면서도 묘한 그루브가 느껴지게 재해석한 곡이에요. 정은혜 노래, 까대호 김예찬의 연주로 구름 위의 삶 감상해 보시죠.

정은혜의 노래 까데호 김예찬의 연주로 구름 위의 삶 전해드렸는데요. 남도 잡가 화초사거리가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변신한 곡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오병옥의 소금 연주로 매지구름 만나볼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제나탱고의 연주로 묘서전 고양이와 쥐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왠지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곡이었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음반 들어볼게요.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노란 고양이 만나보시죠.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노란 고양이 전해드렸는데요. 집 마당에 숨어들어서 어느새 자리 잡은 노란 고양이, 길고양이를 표현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가만히 곁에 누워서 체온을 나누고 또 슬그머니 다가와서 야옹 하고 인사를 건네는 존재. 요즘엔 많은 분들에게 고양이가 가족 그 이상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곤 하더라고요. 8월 8일 오늘은 바로 세계 고양이의 날이에요. 참 별의별 날이 다 있죠. 지난 2002년에 국제동물복지기금이 처음으로 만든 날인데요. 소중한 반려묘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방법은 물론이고 길 위에서 이 여름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고양이의 조용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가야금의 선율이나 한옥마루의 고즈넉함과도 참 잘 어울린다 싶은데요. 혹시 길을 가다가 찌는 듯한 폭염 속에 그늘을 찾아서 웅크린 길고양이를 만나신다면 다정하게 눈길 한번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야홍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보사노바풍으로 고양이와의 밤 산책을 밝고 경쾌하게 노래한 곡 이야홍 타령 전해드릴게요. 이한철의 노래 국립국악원의 음악이에요.

산책하다 보면요, 고양이들이 빼꼼히 고개 내밀고 풀숲에서 얼굴을 내밀 때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데 좀 오래 보려고 하면 또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고양이와의 밤 산책도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한철의 노래로 이야홍 타령 전해드렸어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07년에 발매된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입니다. 우아한 누각이라는 뜻을 지닌 음반 제목 아루처럼 오늘 만나볼 음반은 한국 전통음악의 기품과 멋을 담아낸 음반입니다. 이 앨범은 국악방송의 프로젝트였던 새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사업을 통해 축적된 보유 음원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미 음반으로 나와서 음악성과 작품성을 검증받았던 음원들 가운데 골라서 실은 거죠. 우리 시조와 가곡, 정악 기악곡, 그리고 산조와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귀한 모음집인데요. 총 9곡의 수록곡 가운데 오늘은 전통 정악과 정가의 깊은 멋을 살려낸 음원들 차례로 들어볼 거예요. 먼저 감상하실 곡은 대금 독주곡 청성 잦은 한잎입니다. 흔히 청성곡 또는 요천순일지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곡은 전통 가곡의 마지막 곡인 태평가의 반주 선율을 높은 음역으로 변주해서 대금으로 연주하는 대표적인 기악곡인데요. 청성은 맑고 높은 소리를, 잦은 한잎은 가곡의 순 우리말 표현인 삭대엽을 뜻합니다. 대금

특유의 시원하고 맑은 고음과 연주자의 긴 호흡, 그리고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오르내리는 자연스러운 식임새와 잔갈하게 묘미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대금 연주가 김정승의 힘있는 연주로 청성곡 청성 잦은 한입 만나보시죠. 팔부녀의 호흡입니다.

대금의 높은 성음과 시원한 호흡이 깊은 여운을 준 김정승 대금 연주로 청성곡 청성 잦은 한입 만나봤어요. 이어서 감상하실 두 번째 곡은 시조 중에서도 격조 있는 노래로 꼽히는 시조창 우조시조 월정명입니다. 대부분의 시조가 아련한 개면조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곡은 웅장하고 맑은 우조가락을 얹어 부르기 때문에 한층 점잖고 세련된 면모가 돋보이는데요. 높은 음으로 시원하게 지르는 가락이 많아서 가장 섬세하고 숙련된 기교가 요구되는 시조이기도 합니다. 월정명은 달이 밝은 가을날 배를 타고 강으로 나아가 달구경을 즐기는 운치 있는 풍류를 노래하는데요.

달이 맑게 비치기에 배를 저어 가을 강에 나가니 물 아래도 하늘이요. 그 하늘 한가운데 밝은 달이 떠 있구나. 동자야, 물에 잠긴 저 달을 건져다다오. 오래오래 달을 다사롭게 바라보고 싶구나. 강물에 비친 달빛과 밤하늘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곡이죠. 이준하의 정갈한 노래에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그리고 이양교의 장구반주가 어우러져서 우조시조 특유의 맑고 깊은 정조를 더해주는 곡, 우조시조 월정명, 지금 만나봅니다.

달 밝은 밤의 풍류와 정가의 품격이 느껴졌던 우조시조 월정명 감상하셨는데요.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한 장의 음반. 국악방송의 음원집 아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들으실 곡은 한국 전통 관현악의 대표작인 영산회상 가운데 첫 번째 곡 상령산 1, 2장입니다. 영산회상은 본래 불교 성악곡에서 유래했지만 오늘날에는 가사 없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정악 기악곡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그 아홉 곡의 대곡 중 출발점에 해당하는 곡이 바로 상령산입니다. 가장 느린 장단과 호흡 속에서 선율 사이의 여백과 은근한 긴장감을 느끼는 음악인데요. 느림의 미학 속에서 악기마다 지닌 미세한 식임새가 드러나기 때문에 연주자의 정교한 감각이 매우 중요한 곡이죠. 정재국의 피리, 김선한의 검은고, 이지영의 양금까지. 줄풍류의 핵심 악기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단정하고 깊은 울림. 영산회상 중 상령산 1장과 2장 감상해 보시죠.

느림의 장단 속에서 명인들의 정교한 호흡이 전해졌던 영산회산 가운데 상령산 1장과 2장 들어봤어요. 정재국의 피리, 김선한의 검은고, 이지영의 양금 연주였어요. 연주 솜씨가 탁월하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이번에 감상하실 네 번째 곡은 정가의 기본 형식을 보여주는 평시조, 흰구름입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청구영원을 편찬한 김천택의 시조 사설을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흰구름 푸른 데는 골골이 잠겼는데 추상에 물든 단풍 꽃도곤 더 좋아라. 가을 서리에 물든 붉은 단풍이 봄꽃보다 더 곱구나 라는 뜻이고요. 천공이 나를 위하여 왜 빛을 꾸며내도다. 이 말은 조물주가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산빛을 꾸며놓았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연을 향한 맑은 예찬과 시적 정취가 정갈한 음률에 실려서 전해지는 곡이죠. 평시조 흰구름은 과장되거나 화려한 수식 없이 담백하고 절제된 선율 속에 옛 시조 본래의 말맛과 멋을 고스란히 살려내는데요. 김나리의 단아하고 깊은 발성의 노래 위에 유홍의 대금 소리가 차분하게 얹어지면서 정가 특유의 고즈넉하고 유연한 여운을 건네줍니다. 마음속 소란함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아름다운 가락,

예전에는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고리 잠겼는디. 이 한 문장은 듣기까지 참 조바심이 났는데요. 지금은 이 흐름이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맑고 단아한 음색으로 마음을 다독여준 평시조 흰구름 감상하셨는데요. 김나리의 노래, 유홍의 대금 연주였어요.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수룡음입니다. 조선시대 궁중과 선비들의 풍류방 음악 문화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명곡인데요. 물속에서 논이는 용의 노래라는 뜻을 지닌 수룡음은 원래 풍류방에서 즐겨 부르던 가곡 중 속도가 빠르고 화려한 선율을 지닌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반주 선율을 기악곡으로 변주해서 만들었어요. 전통음악에서는 연주자들이 주어진 파트를 똑같이 연주하기보다 각 악기 고유의 특색을 살려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병주 문화가 크게 발달했죠. 수룡음은 바로 이러한 병주의 진수를 보여주는 곡으로 평소에는 여음 없이 짧게 끊어지는 생황의 금속성 음색과 자유자재로 여음을 만들어내는

에는 단소의 투명한 소리가 어우러진 생소병주로 자주 연주되곤 하는데요. 오늘 음반에 수록된 연주는 손범주의 생황과 김상준의 단소 이중주에 정계종의 아쟁이 함께 더해지는 특별한 구성을 선보입니다. 생황의 독특한 화음과 단소의 청아한 선율, 거기에 아쟁 특유의 묵직하고 농익은 저음이 밑바탕을 받쳐주면서 곡의 유려한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서로 다른 음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고즈넉한 풍류의 멋. 오늘 마지막 곡으로 수령음 감상해 보시죠. 7부녀의 호흡이에요.

생황과 단소, 그리고 아쟁의 울림이 물처럼 청아하게 어우러졌던 수령음 감상하셨어요.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의 소중한 음원들을 모아 제작했던 특별한 음반.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의 수록곡들 전해드렸어요. 대금의 높은 기상부터 가을 강가의 그윽한 시조, 그리고 한 박자 쉬어가듯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린 상령산과 수령음까지. 소리를 무작정 채워넣기보다는 비워두고 서로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결을 살려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멋을 아마 깊이 느끼는 시간 되셨을 텐데요. 재촉하지 않고 자기만의 호흡으로 흘러가는 정갈한 선율이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줬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아루 음반의 나머지 수록곡인 산조와 단가, 그리고 현대적인 국악 선율로 이어지는 소리 여정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봤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이죠. 어느덧 절기상 입추도 지나고요. 8월도 이만큼이나 흘러왔어요. 바깥은 여전히 지글거리는 더위와 함께 휴가철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가득한데요. 희한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피서지로 사람이 떠난 도심 속 텅 빈 주차장이나 어느 때보다 한산해진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와서일까요? 아무리 기세등등한 여름이라고 해도 결국 계절의 시간은 이렇게 정직하게 흐르고 있구나 생각하면 왠지 모를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곤 합니다. 소란스러운 여름의 한복판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또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 더위를 어떻게 견뎠지? 에어컨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곤 했는데요. 그마저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에겐 마당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에 물 한가득 받아놓고 부모님이 등목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물을 끼얹어주며 등을 문질러주는 투박한 부모님의 손길에 웃음꽃이 피어나곤 했죠. 등목한 다음에 평상에 앉아서 먹는 수박은 또 얼마나 꿀맛이었던지요. 8월이 되면 떠오르는 등목의 기억,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줬던 추억의 한 페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중한 기억입니다. 사이에 8월 행복한 미소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차이의 8월 행복한 미소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에리님 안녕하세요. 더위가 조금 덜하네요. 비만 오면 좋겠는데 하늘도 안 도와주나 봐요.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래도 다음 주 정도는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저희 집 아기가 이렇게 하고 털을 부르는 걸 보아서는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신기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아기가 미리 느낀다. 그쵸? 하여간 시원하게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처섯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어쨌든 이 더위 우리가 잘 견뎌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무더위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슬기롭게 더위를 피하는 노하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위도 더위인데요. 정말 그 습함이 너무 싫어서 무조건 햇볕이 뜨겁다고 피하지는 않고요. 습한지 습하지 않은지 습도를 좀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그늘에서도 쉴 수 있더라고요. 햇볕도 좀 봐줘야 또 천연 비타민도 얻을 수 있고요. 덥다고 집에만 있다가는 추워서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 요즘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습도 잘 체크한 후에 야외 활동은 뜨거운 시간 제외한 후 느지막히 가벼운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요리는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무더위 대처법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 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겠습니다.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9193님께서 동전 교환처럼 은행 관리를 만들어서 오아시스 같은 은행에서 쉬다 와요. 아니 요즘 정말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가 거의 가능하다 보니까요. 은행을 언제 갔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9193님처럼 관리를 만들면 또 안 갈 이유는 없죠. 여름에 대표적 무더위 피하기 방법입니다. 은행 가기. 8555님께서도 에리님 저는 선풍기 틀 때 큰 물병 얼린 걸 선풍기 앞에 둬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전기 전략도 되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좀 더 시원한가요? 저는 그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목에 이렇게 두르면은 그래도 한참 동안 냉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또 햇볕 쬐는 곳에 가면은 이제 야외 활동하다 보면 금방 바짝 마르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얼려서 이렇게 목에 두르는 용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또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6748님께서 5살 손주가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혼내줬더니만 자기 엄마한테 슬퍼서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될 뻔했다고 해서 웃고 말았네요. 더위엔 웃어 넘기기가 최고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름에 잘 안 웃어져요. 그쵸 여러분? 막 그냥 막 짜증나고 무슨 얘기만 들어도 그냥 별로 웃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 얘기는 즐겁네요. 슬퍼서... 바다가 귀여운 얘기 고맙습니다. 오늘 6748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호요.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은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이수자의 비손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눠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모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하나씩 해체해서 네. 다양한 장르를 입혀보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에서 들려드린 곡이 무려 18곡이나 돼요.
1: 네, 맞습니다. 홍보가를 시작으로 수군가, 심청가, 춘향가, 그리고 지난주 적벽가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죠. 매주 낯선 장르들을 입혀가면서 총 18곡의 크로스오버 음원을 감상했습니다.
0: 정말 18곡이라니. 네. 듣기만 해도 굉장한데 네. 이런 거대한 앨범을 꽉 채우고도 남을 분량이에요. 네. 그런데 방송을 거듭하면서 대표님과 재미나이 작업 방식에도 꽤 큰 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국악원 자료실에 있는

0: 있는 판소리 사설집에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거든요. 거기에 재민아이가 추천해준 장르를 얹어서 여러 곡을 짧게 짧게 만들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타 장르의 템포나 리듬에 우리의 그 옛 사설들을 그대로 얹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근데 장르 분위기랑 가사가 이렇게 착 달라붙지 않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심청가 때부터죠.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 각 대목의 음악 장르가 가진

0: 작사까지 부탁을 한 거죠. 물론 원문 사설의 맛은 그대로 살린 곡도 있기는 했지만 장르 리듬에 맞게 가사를 다듬고 나니까 곡의 완성도도 그리고 몰입감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대표님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이 5주간의 대장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네.

0: 아,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이게 슬금슬금 톱질하는 소리가 그 EDM의 강렬한 비트로 팍 터져 나오니까 네. 박에서 이 금은보화가 쏟아질 때의 그 장면이 그 또 기쁨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곡에 제가 프롬프트에 숨겨놓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찾았던 아르메니아 관악기 두둑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향피리 대용으로 쓸 그 두둑을 이 곡에 연주하도록 프롬프트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그 묘한 경계의 소리를 그래도 훌륭하게 구현해낸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운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두둑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납니다.
1: 맞아요.
0: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약간 우리 특유의 구성진 매력까지 느껴지는 악기였던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자 이제 흥보가에 이은 두 번째 마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지난 7월 11일 방송했던 두 번째 반소리 오버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바로 수군가입니다. 이때도 재미나이에게 추천받은 눈대목을 총 네 곡을 감상을 했었습니다.
0: 네. 수군가도 정말 신선한 장르 변신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네.
0: 어떤 대목들을 어떤 장르와 매칭했었죠?
1: 네.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은 애시드 재즈와 그리고 고고 천변 대목은 80년대 신스 웨이브로 크로스오버 했고요. 자우나졸 대목은 무거운 인더스트리얼 테크노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은 경쾌한 일렉트로 스윙 장르와 크로스오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이 실험실 때문에 많은 장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네. 진짜 다시 들어도 정말 화려한 라인업인데 애시드 재즈부터 일렉트로 스윙까지 바닷속 용궁과 육지를 오가는 순간의 판타지적인 분위기랑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장르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이 네 곡 중에서 오늘 하이라이트로 다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바로 첫 번째로 꼽았던

0: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애시드 재즈 크로스오버 곡입니다.
1: 아,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대표님께서 이 곡을 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곡은요 무엇보다 이 곡 전반을 아우르는 시원하고 세련 이 관악기 브라스 섹션들이 정말 좋거든요. 이 자라가 화공을 불러놓고 토끼의 동그란 눈과 쫑긋한 귀를 요리조리 묘사하는 그 재치 있는 장면이 이 애시드 재즈의 감각적인 리듬감과 만나서 아주 근사한 곡으로 탄생을 한 곡입니다.
1: 네, 그러면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과 애시드 재즈의 만남입니다. 수군가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네, 진짜 바닷속을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들것 같은데, 이 신비로움이 현대적인 재즈 클럽으로 훌쩍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
1: 네,
0: 들었어요.
1: 맞아요. 이 보컬을 힘있게 감싸는 코러스가 좋았고요. 거기에 리드미컬하게 통통 튀는 베이스 기타, 그리고 가슴을 뻥 뚫어주는 트럼펫 연주까지 이렇게 아우러져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곡으로 탄생을 됐습니다.
0: 네, 그 찰랑거리는 리듬감이랄까요? 그 덕분에 토끼 얼굴을 요리조리 그려보는 화공의 이 깊은 놀림이 눈앞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펼쳐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네.
0: 자, 애시드 재즈로 재탄생한 수군가의 흥을 뒤로 하고 이제 세 번째 마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지난 7월 18일에 방송했던 세 번째 판소리 크로스오버, 바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심청가인데요. 이때도 재미나이에게 각 상황에 맞는 눈대목을 추천받아서 총세 곡을 감상했었습니다.
0: 심청가는 앞선 두 곡보다는 두 바탕보다는 훨씬 극적이고 또 감정선이 깊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대목들을 또 어떤 장르와 매칭했었죠?
1: 네, 심청이 태어나자마자 각시부인 신봉사가 각시부인을 잃고 동네를
0: 네.
1: 돌아다니면서 젖동량하는 대목을 델타 블루스로 엮어봤고요. 그리고 심청을 태운 배가 인당수의 거친 물살을 가르는 범피 중류 대목은 에픽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락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은 벅찬 기적의 순간을 담은 가스펠 콰이어와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0: 이제는 장르를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니까요.
1: 네.
0: 아, 맞다. 그 곡이 그 곡이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는데,
1: 네.
0: 그때 그 델타 블루스의 끈적하고 깊은 슬픔부터 또 가스벨의 폭발력까지
1: 맞습니다.
0: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적인 곡들이 많았는데 네. 심청가의 희로애락을 서양 음악의 질감으로도 구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세 곡 중에 오늘 다시 들어볼 하이라이트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심청가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대목이죠. 심청가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을 가스펠 콰이어로 크로스해본 곡입니다.
0: 지난번 방송 때도 대표님께서 이 곡 들으시고 스티비 원도 떠올리시면서
1: 맞아요.
0: 신청곡까지 맞습니다. 남겨줬던 그 대목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노래했던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신봉사의 마음이 정말 닿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손뼉치면서 환희를 나누는 축제 같은 가스펠 사운드가 이 그날의 벅찬 감독을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눈부신 빛을 맞이하는 순간 스티비 원더의 영혼이 깃든 듯한 심청가의 하이라이트 가스펠 콰이어로 다시 태어난 신봉사 눈뜨는 대목 벅찬 마음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1: 네.

0: 와, 진짜 어디 뭐눈 뜨는 축제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1: 네.
0: 그 축제 현장을 방금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 다시 들어도 또 신봉사 눈을 번쩍 뜨는 그 환희의 순간이 가스벨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이 스튜디오 좋은 환경에서 들으니까 더 감동이 더
0: 네.
1: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다시 들어도 스티비 원더가 우리말로 노래를 한다면 딱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0: 정말요.
1: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소울과 감성이 충만한 곡입니다.
0: 네, 진짜 우리말 사설이 가스펠의 리듬과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심청가를 뒤로 하고 네. 네 번째 마당으로 가볼까요?
1: 네, 지난 7월 25일 방송했던 네 번째 판소리 크로스오버 바로 세기의 로맨스 춘향가입니다. 춘향가도 역시

0: 재미나이에게 눈대목을 추천받아서 총 3곡을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1: 네, 춘향가는 대표적으로 뭐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극적인 재회까지 감정의 폭이 아주 큰 바탕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1: 장르 매칭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맞습니다. 춘향가 몽룡의 풋풋하고 달콤한 만남을 그린 사랑가는 보사노바로 엮어봤고요. 가슴 시린 이별 순간은 서늘하고 묵직한 다크 트립합으로 이별가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탐관오리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어사출도 대목은 에픽 트레일러 장르로 크로스오버 했습니다.
1: 아, 진짜 다크 트립합의 그 스산한 분위기랑 에픽 트레일러의 그 압도적인 스케일도 엄청났는데 아무래도 춘향가 하면 그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다시 들어볼 하이라이트는 사랑가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딱 맞는데요. 세 곡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로맨틱했던 그런 곡이죠. 살랑거리는 보사노바 반주 위에 속삭이는 듯한 남녀 보컬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어우러진 사랑가 준비했습니다.
1: 제 기억에는 가사를 약간 현대식으로 개사했었던 굉장히
0: 맞습니다.
1: 이몽룡의 다정함이 묻어나는 가사였던 것 같은데
0: 네.
1: 집중하셔서 가사에 잘 들어보시면 너무 따뜻하고 스윗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춘향과 몽룡의 다정한 귓속말 보사노바로 감미롭게 재탄생한 춘향가의 사랑가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진짜 달콤해요.
1: 편안하죠. 네.
0: 이런 편안한 리듬을 듣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데, 하이라이트 곡을 쭉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요, 지난 5주간의 과정이 이제 정말 잘 정리가 되는 것
1: 네.
0: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의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1: 네.
0: 되었네요.
1: 맞습니다. 매주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장르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신 네.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1: 네, 재미나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음악 장르를 추천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판소리 내용과 상황을 이해하게 한 뒤에 그에 맞춰서 작사까지 해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0: 진짜 심청가부터는 직접 쓴 가사를 이렇게 얹으면서 네. 곡이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방금 들으신 사랑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녀 듀엣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남녀 목소리를 막 마음대로 섞어버리는 현상이 있기는 했는데 프롬프트를 조금 구체적 그리고 명확하게 통제를 하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잘 형성되는 그런 듀엣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그래도 아무래도 소리 실험실인 만큼 그 과정에서 한계나 아쉬운 점도 발견하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흥보가 곡에서 국악기인 향피리 느낌을 내려고 두둑이라는 악기를 프롬프트에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악기를 지정하면 타 장르의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려다 보니까 이 오히려 해당 장르가 가진 매력이 조금 덜해지는 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0: 아무래도 장르 고유의 색깔과 국악기 느낌이 자연스럽게 섞이기보다는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진짜 국악기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려면 단순히 악기 이름을 입력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고민과 과제가 곧 또 앞으로 이어갈 다른 실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비록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오디오랩 중흥의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난 5주간 얻은 경험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어떤 실험이 또 이어질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상음의 풍경 듣겠습니다.

상음의 풍경 듣고 왔습니다. 꽃선비 태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너무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최고 시원해요 해주셨고요. 아까 흥부 박타는 대목 EDM 버전 들어보시고 855님께서도 너무 신나네요. EDM 사운드 정말 무더위를 날려버릴 듯 웅장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으로요. 소리 재개발구역 실험실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다음 주에도 호기심 가득한 즐거운 실험으로요. 찾아뵐 거니까요.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030 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정승의 평롱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분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더운 것도 힘든데 폭염이 몸을 늙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중국 저장대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요. 45세 이상 중장년층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노출 정도와 생물학적 노화 관계를 분석해봤더니요. 폭염 노출이 늘어난 사람일수록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강한 폭염에는 폭염 발생이 한 번씩 늘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약 6개월 더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됐는데요. 더워서 힘든데 더위가 노화까지 촉진하다니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잘 피해 다녀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작은 물의 태평가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제가 진짜 성견지명이 있는지 이게 소개해 주신 영화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틀 전에 제가 따끈따끈한 그 오디세이.
1: 네.
0: 요즘 극장에서 정말 보기 어렵다는 혼자 열심히 보고 나왔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네.
1: 요즘에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오디세이도 맞아요. 그렇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네. 또 호프까지
0: 진짜.
1: 또 많은 분들이 극장 나들이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네. 지난 수요일 날 개봉을 했죠. 이 오디세이를 네.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 영화 두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0: 좋아요.
1: 이 오디세이라는 압도적인 대서사시에 다다르기까지 그 감독만의 철학과 연출 스타일 그 틀을 확립한 두 대표작이 있죠.
0: 네.
1: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셉션 그리고 인터스텔라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 감독이 수십 년간 탐구해온 그 시간 또 인간의 집념이라는 그 어떤 주제가 어떻게 영화를 타고 발전해 왔는지 이 두 작품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0: 진짜 2010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인셉션.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음악이. 영화 음악이.
1: 네.
0: 꼭 이게 딱 돌아갈 때마다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만 들으면 영화가 딱 생각이 나는데 자, 인셉션 얘기해볼까 봐요.
1: 네. 이 인셉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났어도 SF 명작으로 정말 네. 손꼽히는 그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영화의 핵심은 그거죠.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정보를 추출하는 이제 그걸 드림스텔링이라고 하는데 그 드림스텔링을 넘어서서 이 타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또 심는 그런 인셉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 이 놀란 감독은 이런 기술들을 단순히 어떤 픽션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뭐 자각몽이라든지 어떤 무의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교한 이 시공간의 규칙 속에서 어떤 꿈속의 꿈을 네. 구조화시키는 시도를 영화를 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완벽한 서사적인 개연성을 가지면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고차원적이고 매력적인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0: 영화 속에서 꿈속의 꿈으로 이제 깊어지잖아요.

0: 나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이 시공간 설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1: 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현실에서의 5분이 이제 꿈 1단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렇게 있는데 1단계에서는 1시간이 되고 2단계에서는 이제 20시간, 3단계에서는 몇 주,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최하층의 상태까지 다다르면 정말 무한에 가까운 수십 년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 놀란 감독은 이 무식 속 시간의 지연 효과를 이 영화의 교차 편집 기법과 결합을 해서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동시에 긴박하게 연출을 해내면서 관객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다중적인 그런 긴장감을 선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단계에 놓인 인물들이 이제 깨어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헤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특정한 노래를 이제
0: 맞아요.
1: 틀어주는데요. 1단계에서는 이제 음악이 정상 속도로 재생이 이제 들리다가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기괴하고 웅장하게 좀 느려진 음원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상위 단계의 매초가 하위 단계에서는 정말 긴 시간의 어떤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의 지연을 청각적인 이런 교차 편집으로 증명한 어떤 대표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이런 영화에서는 CG 역할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또이 놀란 감독은 CG를 사용하지 않는 감독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1: 네, 이런 비현실적인 SF 장르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CG는 굉장히 이제 최소화하는 편이고요. 실물 촬영으로 대부분의 장면들, 대부분의 영화들을 완성해낸다고 볼수 있는데 이 인셉션에서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무중력 복도 액션 장면에서
0: 맞아요.
1: 대부분 이제 감독이라면 CG를 써서 편하게 연출을 했겠지만 이제 놀란 감독은 직접 360도로 회전을 하는 대형 회전 원통 세트를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아서 역을 맡은 조셉 골든 레빗 배우가 이제 회전하는 그통그 세트 안에서 와이어에 의존을 해서 직접 구르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액션을 이제 보여줬는데 정말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CG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실감나는 어떤 중력의 변화 또 한층 역동적인 액션의 질감이 완성될 수 있었다 볼수 있죠.
0: 또 인셉션 하면은 그 상징적 오브제가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
1: 네.
0: 아, 진짜 팽이 돌아갈 때마다 무슨 꿈을 꾸나 궁금했는데 이게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죠?
1: 맞아요. 이게 팽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이제 관객도 같이 마음 졸이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 토템이라고 하죠. 이제 이 영화에서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를 토템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타인은 알지 못하는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무게나 물리적 특성을 가진 사물을 토템으로 특정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 이 팽이는 이 마찰력과 또 중력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다가 멈추고 이제 쓰러지지만 꿈속에서는 달라요. 이 중력과 마찰력을 무시하고 영원히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꿈속으로 들어간 인물이 이 현실과 이 꿈이라는 위험한 경계 사이에서 이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 이 자아를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나침판 역할을 이 팽이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희도 꿈속에서 그런 물건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상상을
1: 저는
0: 하면서
1: 자각몽을 자주 꿔서요. 좀이 꿈의 전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뜹니다.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 꿈에서 깨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0: 저는 꿈을 이어서 꾸고 싶을 때 다시 빨리 잠들어. 아, 이거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럴 때 다시 이어서 꾸는.
1: 네.
0: 꿈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 그죠? 인셉션으로 놀란 감독의 영화 접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놀란 감독 전체 필모그래피에서 인셉션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하네요.
1: 이 인셉션이란 영화는 이 놀란 감독이 상업적 블록버스터의 규모에서 이 작가주의적 철학과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음을 증명한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 볼수 있는데요. 제작사의 간섭이 없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만으로 이제 흥행과 비평 모두를 이제 잡았고 또 이후에 뭐 인터스텔라, 테넷으로 이어지는 SF 대작품 뿐만 아니라 또 덩케르크, 오펜하이머 그런 이 작품 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오디세이로 이어지는 어떤 신화

0: 역사 기반의 대서사시에서까지 보여주는 어떤 시공간 구조의 재해석, 이거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학관 기틀을 다진 그 작품, 그 시작이 바로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라고 네. 볼 수가 있죠.
1: 오디세이 보기 전에 놀란 감독들의 이 전작들, 놀란 감독의 전작들 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인셉션 OST인 타임입니다.

0: 영화 인셉션 OST인 타임 들었습니다. 물보라님께서요. 내일 보려고 예약했습니다. 오디세이. 그런데 3시간짜리라 물도 맘대로 못 먹겠네요. 화장실 때문에 호프도 2시간 30분짜리라 중간에 화장실 다녀왔다고. 길긴 좀 많이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화장실 다녀오시던지.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1: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0: 또 약간 네. 긴장되면 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다 생각하시고
1: 오디세이 보실 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 들어봤고요. 다음은 인터스텔라죠?
1: 네, 2014년에 개봉을 해서요. 이 한국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감동의 SF 대서사시죠. 이 놀란 감독이 최근에 이 오디세이로 이 내한을 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인터스텔라를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꼭 한번 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앞서 소개해드린 인셉션과 함께 한국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네.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셉션이 이제 내면의 내적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외계의 외적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시간, 이 시간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터스텔라는 우주라는 이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떤 시공간의 왜곡과 또 이로 인해 파괴되는 현실의 시간 그리고 또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적 유대감을 아주 밀도 있게 담아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0: 인터스텔라는 실제 과학적 구조가 매우 뛰어난 영화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을까요?
1: 네, 이제 이 영화 이후에 받았지만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작인 이 이론 물리학자 킵숀 교수가 제작 단계부터 함께하면서 이 물리학적 방정식과 이론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킵숀 교수의 실제 수식을 예, 바탕으로 영화 그래피팀이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블랙홀의 시각적 형태를 연출해냈는데 예, 놀랍게도 이것이 훗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난 때 2019년쯤에 실제 과학계에서 포착한 블랙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해서 큰 놀라움을 또 주기도 했다고 하죠.
0: 몰랐네요.
1: 네. 또 밀러 행성 이제 처음에 도착한 행성이 이제 물로 가득 찬 밀러 행성인데요. 이 밀러 행성에서의 한 시간이 지구의 7년이라는 그 시간 설정은 실제 과학 법칙에 기반한 것인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그런 고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질량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장 영향으로 인해 밀러 행성에서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른다는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주인공 쿠퍼가 이 행성에서 단 몇 시간 이제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궤도선에 남아있던 동료 로밀리가 이미 이제 2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보낸 상태인 그런 장면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중력이 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또 시각적으로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공간도 있잖아요. 테세렉트가 있었죠?
1: 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테세렉트는 이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차원인 이 시간을 이제 고차원, 5차원 이상의 존재들이 이 3차원적 물리 공간으로 시각화한 그 공간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0: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주인공 쿠퍼의 딸 머프의 방에 있는 그 책장, 이 책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시공간이 이제 격자 형태로 얽히설키 이렇게 중첩되어 보여지는 형상으로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연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중력파를 이용을 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제 과거의 딸에게 이 모스부호로 유기적인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제 복잡한 물리학적 개념을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적 매개체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이 영화만의 또 다른 남다른 가치가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명대사가 또 등장하는데, SF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0: 이 극중에 이제 앤 해서웨이가 이제 맡은 브랜든 박사가 했던 대사죠. 근데 굉장히 뭐 심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심파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어떤 물리적인 한계와 차원의 벽에 가로막힌 이 인간이 시공간을 넘어서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이면서 이 차원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서적 중력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놀란 감독이 그리는 SF 서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성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차가운 과학적 SF 장르에 감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이렇게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소개를 들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디세이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이 놀란 감독은 인셉션의 무의식 속 미로, 그리고 인터스텔라의 우주적 시공간, 그리고 또 100% IMAX 필름으로 고전 대서사실을 거대하게 재해석한 신작 오디세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G에 의존하지 않는 실사 촬영이라든지요, 또 시대 불문, 배경 불문하고 이 시공간에 대한 독창적인 구조화 방식,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탐구까지 이 3박자를 통해 영화라는 매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이로움의 한계를 매번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둔 고전 서사라는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SF 장르인 인셉션, 인터스텔라와는 조금의 결은 다릅니다만, 놀란 감독 특유의 편집을 통한 어떤 창의적인 시공간 연출, 또 깊이 있는 각본을 통한 인간성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탐구는 여전히 이 영화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폭염으로 굉장히 진짜 힘들잖아요.
2: 그렇죠. 너무 덥죠.
0: 예, 휴가를 가도 휴가를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맞아요. 않는데 이 오디세이 이 새롭게 개봉을 했으니까 이 시원한 영화관으로 한번 피서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더울 때는 진짜 영화관이 뭐 제일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두세 시간 후딱 가고요. 특히 오디세이는 IMAX관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멀미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IMAX에서 안 보시고 자리가 있다면 아무 곳에나 영화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영화는 큰 영화관에서 봐야 되잖아요.
0: 네.
1: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퀴즈 준비하셨죠? 내주시죠.
0: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인셉션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SF 명작으로 손꼽히죠.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인데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1번 브래드 피트,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영화 인터스텔라 OST인 No Time for Caution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스 지머의 노타임 포쿠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2089님께서 IMAX관 예약하기 힘들어요. 없더라고요. 답 1번 해주셨고 1966님께서도 1번 김치 담그다 말고 문자 드려봅니다. 조만간 영화 보러 가야겠네요 해주셨고 꽃선비 태건님께서도 정답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도 멀미가 시간 심한 편인데 일반 영화로 봐야겠네요. 오늘은 듣는 재미가 더 풍성했습니다. 해주셨고 8555님께서도 정답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요즘은 웅장한 음악들을 많이 들어서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번 답도 있고 2번 답도 있는데요.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 역할을 맡은 배우는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디세이 관람하시기 전에 인셉션 혹은 인터스텔라 두 영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55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김윤지의 소요 듣겠습니다.

김윤지의 소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이 잘 물리는 편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유독 한 사람만 목이 잘 물릴 때 있죠. 피가 달아서 혈액형 때문에 라는 말이 있지만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피부에 나는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은 피부 미생물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단이 달라지고 샴푸나 향수를 바꿔도 여전히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하네요. 내가 모기에 잘 물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물릴 가능성을 줄이는 게 우선인데요. 야외에서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노출 부위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가 모기에 잘 물린다 하는 분들은 기피제와 통풍 잘 되는 긴 옷 챙겨 입는 게 좋겠죠?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겠습니다.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신의 능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 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팔팔하다라는 말. 국어사전에는 성질이 거세고 급하다,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데요. 8월 8일, 팔자 두 개가 나란히 짝지어진 오늘 날짜에서도 어쩐지 팔팔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죠? 태양의 기운이 너무 팔팔해 팔팔 끓는 듯한 요즘 날씨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달력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날짜에 어울리게 팔팔한 하루를 보내야겠죠? 오늘도 풍류로 팔팔하게 기운 복돋아 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풍경으로 출발합니다.

정담 풍경 건월천 누가 수를 실고 방화수류과지원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넘논한 것 황봉백접 추루루 풍덩 폭파창랑 떠오난 예도 하르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중 행수를 그리 먹고

연동구의 초동이요 석병하여옵니다. 새벽병을 가을 달빛 강심에 꺾어져 수중산이 천예로 있고 편편 나는 지백군도 헌거함물처럼 흔나 은예농창 팔팔 뛰고 쌍쌍은 나이 눈피했다 청풍은 서래

동해로 건너올지 아동방 금수강산 동금강서원 남일의 북해양산 가야산 숭지산을 면나보고 삼각산을 올라

멀지 엉봉어서 세계 방공미락 남산 송배 우룰 창창 한강 유수는 호양양 춘대일은 태평기 쌍반면 시림 당기라 추상천안으론 자산 수류껏진 산봉수가 얼도록 승수무강하야 천이천 아하.

0: 만져.
1: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 풍경 함께 들으면서 8월 8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거든요. 상큼한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토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772님, 무척이나 덥습니다. 마침 시원한 파도 소리 들려 채널 고정했더니 국악방송이네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겠습니다.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 토요일 1부 첫 곡이 해녀 노젓는 소리였는데요. 이 곡에서 함께 나온 파도 소리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풍류 세상 함께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4192님도 사연 주셨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풍류가 좋다 듣고 있습니다. 흥겨운 우리 미녀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고 멀리 부산 해운대에서 감사해요. 그곳 해운대는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겠어요. 시원한 바다 보면서. 바로 제 앞에 해운대가 보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4192님 종종 부산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3321님도 오늘은 정말 햇볕이 뜨겁습니다. 용호님도 건강 유의하세요. 풍류가 좋다. 화이팅!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함께하는 방송

받도록 노력할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주파의 가야금 연주. 가야금 산조 중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입니다. 김주파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명인의 친손녀죠. 일찍이 조부와 스승인 한성기에게 가락을 전수받았고요. 전승한 가락과 자신의 독자적인 선율을 더해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냅니다. 가락의 짜임새가 매우 치밀하고 여성적이며 섬세한 감성이 뛰어난 산조죠. 오늘은 1980년에 녹음된 음원으로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메, 놀모 형님. 아, 날씨가 겁나게 더운디 어찌 지내신다요? 어제가 입추였다는디. 아, 입추 지난 날씨가 어찌 이렇게 이런다요? 흥보, 너 이 무식한 이놈. 아, 입추가 무슨 뜻인지도 여태 몰랐다냐? 예? 아니,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철기 아니어라? 아따, 이 날씨를 봐라 이놈아. 아, 가을은 개뿔. 아, 인자부터 나아가 입추. 아, 이 두 글자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줄 텐께 흥보, 너 잘 들어라. 입, 아, 입 안 담으냐. 추, 아, 추워질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 자, 요것이 바로 입추의 참뜻 아니겠냐? 아따, 우리 형님 이행시 참 겁나 잘 지어부러. 아, 그걸 이제 알았냐? 하여튼간 여름 끝날라면 한참 멀었을게. 아, 당장

0: 땅 시원한 뒤로 피서나 가야 쓰겄다. 아, 어디 멀리 갈 곳 없이 구룡 폭포 어떠냐, 흥보야. 아, 너도 짐꾼으로 쓸모가 있은께 아, 당장 나를 따라오거라이. 아, 원해 형님. 아, 구룡 폭포는 소리꾼들이 여름마다 찾아오는 상공부 명소 아니어라. 아, 우돌이 가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소잉?
1: 뭐? 산공부? 아, 그것도 무엇이다냐? 아, 당장 풍요사전부터 갖고 와봐라이.
0: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산공부라는 말은 따로 사전에 나오거나 학술적으로 의미가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요. 국악인들 사이에선 통상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쓰이는 말인데요. 산공부라고 해서 반드시 깊은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어쨌거나 일상의 공간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련의 시간을 갖는 걸 을의 산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산공부라는 명칭은 아마도 판소리꾼이 득음을 위해 산속 토굴이나 폭포 앞에서 발성 수련을 했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과거의 명창들은 혼자서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독공이라고 했었죠. 이 독공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수록됐을 만큼 전통적인 판소리 수련 과정의 정석으로 여겨지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공부는 과거 명창들의 독공처럼 깊은 산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홀로 고통을 이겨내는 고행 방식에서는 벗어난 지 오래고요. 주로 명창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리 전수관이나 콘도 등 풍광 좋은 곳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공부가 현재에는 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악기나 무용 등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성창순, 이은하의 소리, 남도잡가, 보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리어사전에선 전통예술학도들의 여름철 합숙훈련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상공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누구나 한 템포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쑥쑥 성장하는 것처럼 전통예술인들은 이 계절을 집중적인 성장의 기회로도 삼고 있다는 것, 상공부라는 용어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남해성 안양년 오종숙의 소리,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웠죠? 정답이 쏟아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전영민님, 풍류가 좋다 들으면서 심리에 관한 책 읽고 있습니다. 정답, 바위 타령. 네, 정답이었어요. 아니, 책 읽으시면서 곡 제목도 알아맞추시고 우리 전영민님 최고입니다. 어떤 심리에 관한 책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배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최수현, 바위 타령입니다. 용호님, 이 무더운 더위를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땀 많이 흘리지만은요, 물도 많이 먹고요. 우리 청취자님 모두 여름철 건강 유의하세요. 함께 잘 이겨내시게요. 더위도 잊을 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대금산조 한 가락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대금산조 이생강류 중중몰이입니다. 이생강은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정기에서 한주안으로 이어진 가락을 배우고 자신의 짠 가락을 넣어 자신만의 산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감상하실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산조 중 중중몰이 함께 들으시고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늦은 나이에 소리의 길에 들어섰지만 쉼없는 정진으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대구광역시 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주은숙 명창의 삶과 음악입니다. 판소리는 삶을 노래하는 예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리꾼의 인생

여행 자체가 예술이 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주은숙 명창의 삶이 그런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그는 안숙선 명창의 첫 스승이었던 주광동 명인의 딸로 전북 남원의 판소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젊은 시절 소리꾼의 길 대신 평범한 삶을 선택해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시 소리 앞으로 이끌어냈죠. 33살, 취미로 시작한 민요에서 이명희 명창을 만나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이후 이일주 명창에게 동초째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를, 신영희 명창에게 만정째 춘향가를 사사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는 더욱 치열했죠. 하루 대부분을 소리 연습에 쏟아부으며 득음을 향해 정진한 끝에 소리를 시작한 지 11년 만인 1996년 전주 대사순우리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며 명실상부한 명창으로 자리매김했죠.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건 판소리 연구소를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지역 판소리 전승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은숙 명창의 소리는 깊은 통성을 바탕으로 한 묵직한 성음이 특징인데요. 현재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춘향가 등 네 바탕을 소화할 수 있는 드문 명창으로 손꼽히며 대사습 장원 이후에도 서울을 찾아 신영희 명창에게 춘향가를 다듬으며 명창에게 배움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전통은 일찍 시작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죠. 우리 주은숙 명창의 소리는 늦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그의 소리 동초째 심청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판소리의 감동과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소리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신 봉사는 뺑덕이네 데리고 황성으로 올라가다가 주막에 들어 잠 잘 적어 뺑덕이네 몹쓸려는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를 벌써 꼭 길러 약조하여 주막 단방에 두었다가 신봉사 잠든 연후에 둘이 손을 막아주고 자꾸 밤중에도 망을 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초저녁 잠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는지라 아유 뺑덕이네 아유 뺑파 이거 어디 갔는가 이구석 저구석 오를 더듬노건구나. 신봉사건동마 뺑덕이네를 찾는다.

검은 일대와 아무리 더듬어 봐도 뺑득이네가 없는지라. 신봉사 방저 가지고 여보 주인, 예? 아니 우리 마누라 안 들어갔소? 아니요. 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자던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주인이 찾아줘야지. 아 같이 자던 그 여인 새벽길 친다고 어떤 봉사가 벌써 떠나던데요. 아니 붓이 어쩌고 어쩌? 아이고 인형 갔구나.

나를 뿌리고 네가 무엇이 저를 들었느냐.

잘 거라.

새끼 손 호래가 팍싹 깨물어갈련. 워라 워라 워라 워라 현철하고 얌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대요 내 딸 심정 생이별도 오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니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의 쇠아들놈이다 이년. 막담을 덜컥 지워놓고 나리 차차

하늘을 올라간다. 주먹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뺑생은 말간고도 꼬뺑덕이 내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없어 저거

길에 몰랐다. 황성철님 먼 길을 어디에 찾으러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면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층 분별을 모든 원병신이기 어디에서 가잔 말이냐. 새만 푸르르

0: 오지고 누야 속은년 뚱뚱 가장 배방키도 사담치고 녹은 모두를 텐데 눈 어두워 날 버리고 내가 뭐하고 실을 잘들 소녀 세수 방 따르서 철거그라 더듬 더듬 올라갈 때 이때는 어느 땐고 온유월 한도 위라 태양은 붉었던디 피지땀을 흘린 병원성 한고출당도 권이 백석청 타원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신봉상 거동무송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어르시구나 반갑다 유월연 전도운 날 참 바이어스 복용을 걸면서 흐른 마금도 예절을 대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인지 어르시구나 반갑다 의관 의복을 벗어놓고 물개가 풍덩 들어서 예 시원을 구장이 좋다 몰라 주먹을 덮어쥐어 양치쥐어를 놓고 요고 또 한 주먹 덮어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시원을 구장이 좋다 삼각 쌀로 올라서 흔들 이어서 시원 놓며 동예술을 다 마시는 돌 이어서 시원 헐거나 얼씨고 좋구나 지워자 좋네 둠벙둠벙 다닌다
1: 주은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황숙경 외 여러분의 연주, 해령 1장부터 7장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12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갱신할 정도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요. 밖에선 여전히 매미들이 맴맴 목청껏 여름을 노래 중이고 말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계절의 시계는 조금씩 가을을 향해 흘러가고 있을 텐데요. 창밖 매미들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며 머지않아 불어올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청취자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씻어줄 시원한 우리 소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사철가입니다. 이일주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시겠는데요. 사계절을 노래하며 인생의 무상감을 표현한 단가지요. 이 사철가는 조상현 명창의 단가 사철가와 조금 사설이 다른데요. 김현수 명창이 전해준 동초째 사철가입니다. 그럼 단가 사철가 이일주의 소리 김청만의 북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피면 좋지. 살림 풍기옹 더룬들 만자천홍 그린 병풍 앵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좋다. 봄은 찾으어 왔건만

0: 줄 아는 봄을 반기 흔들 쓸 때이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들 또한 경계 없을 소냐
1: 좋지.

가을에 가고 겨울에 들면 낭무간천 단바람은 백설이 펄펄 휘날려 월백설백천지백헌지 모두가 백발을 보실래라 부문 갔다가 연년이

어와 세상 본인의 돈 인생이 필요 백년을 산대도 인수성야 격속하여 공술에 공수거를 진야 거시는지 감변묘친고 노세 젊은 도라 늙어치면 옷 못 노느니라 도라돈도모 허망이 허미온 늙어치면서 후회되려니 바쁠 때 이러고 한가할 때 듬

0: 가자.
1: 단가 사찰가로 오늘 최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2일주,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사철가의 사설처럼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타서 여러 번님들 모여 한 잔씩 먹으며 할 일을 하면서 노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동안 더위로 고생하신 여러분들, 이제 입추도 지난 주말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네요.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마음껏 추임새를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춘향가 중 춘향이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이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유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사또에게 항변을 하게 되는데요. 사또의 어머니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 모두 같은 것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느냐고 따집니다. 사또는 이에 춘향이를 잡아내려 매질을 분부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춘향이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성우양, 복반주의 김명환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4: 여보 사또님 수조세요. 여보 사또님 수조세요.
2: 시고.
4: 충신은 불사이군지요. 열려 물경이 부여론 문박구제 험난디 사또도 난세를 당하는 차가운 무릎을 꿇고 주인군은 성기니까 아우마오 그림바오 전기차시기라 그림바오 어서 급히 죽여주옵소서. 사또 들으시고 허허 요망은 년이로구나. 요봐라 형이 부르라. 인연을 빨리 끌어내려라. 골방 수청 도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채를 주르르르 감아지고 급탕 예 춘향 자본이 랩진다 예

구졸사륙 벌떼같이 달려들어 주량은 머리처럼 상전시절 연주감도 발부대상비당감 4월 8일 등대감도 5월 단오날 그대 줄감도 애구리 저거 모지고

0: 또 보시고 여봐라. 형님 부르라. 형님가 들어오니 형님 듣거라. 천연이 예쁘장언니 생겼기에 수청들라 허였더니 아 나를 영모로 모는구나. 여봐라 인연 다짐바 돌려라. 그 형님가 들어서 다짐 사연을 쓴년 후에 준향이 다짐 사연 분부 메워라. 살등 니의 등이 창가의 소부로 부정 간장 지언령하고 능력 존전하였으니 죄당 만사라.
1: 수고.
0: 급창이 불러 던져주며 춘향이 다짐 받아 올려라.

춘향이 붓대를 들고 사지를 벌벌벌벌벌벌 떠는 뒤 사또가 무서워 떠는 것도 아니오 죽기가 서러워 떠는 것도 아니오 한양 서방님 못 보고 죽을 길과 실제 땅년들 건너 모 두고 죽을 일을 생각하여 일진 수족을 볼볼볼볼볼볼 돌며 한일자 마음 심자로 르르르르르 끊고 붓대를 땅에다 뗐다 지도

0: 밤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춘향가 중 춘향이 신관사또 수청을 거절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에는 성우양,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성우양 명창의 노년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연세는 드시긴 했지만 아주 힘있는 소리였습니다. 춘향이는 사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절에 상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사또도 나라가 불행하여 외적이 들어오면 두임금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따졌는데요. 계층과 신분이 나뉘어져 있던 이 유교 시대에 오히려 유교의 논리로 변사또의 악행을 지적하는 춘향이의 당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임새를 하실 때에도 춘향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힘있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성우영 명창과 김명환 명고는 김세종제 춘향가, 즉 보성소리 춘향가의 모범 같은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인들의 소리와 북으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기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춘향이에게 매질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춘향이는 매를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숫자를 운으로 삼아 자신의 의지를 소리쳐 보여줍니다. 이 대목이 바로 유명한 십장가 대목인데요. 춘향이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눈대목이죠. 남녀,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춘향이의 이런 모습은 대단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반에게는 열녀로서의 이미지가, 서민에게는 차별에 맞선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장가 들으시면서 춘향이의 한거가 가지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춘향가 중 십장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성우향,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급창이 다짐 받아 올리니 사또 보시고 일심이라. 오냐, 니년호 일심이 어디 얼마나 굳센가 두고 보자. 요봐라, 저년 동틀에 업어 보여라. 춘향이 연연 약지를 동틀 위에 올려 메고 바지깔에 훨씬 걷어 동틀 다리 암양에 묶은 후에 집장사령 분부 메워라. 이로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더니 각별히 매우 지렸다. 저만은 년을 무슨 사정을 두오리까. 대매 뺑을 빼올 일이다. 집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장 하나로 뭘 탑숙 안어다가 동틀 밑에다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지고 사또 보는 데는 엄령이 지어머니 가슴 숙이오 세상을 가리고 춘향 다려 속말을 한다. 이에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닝겨치마 꿈쩍꿈쩍 마라 떼버리지라 배우치라 예

안쓰러워 아프단 말은 아니고 고개만 빙빙 두르며 일자

허리하는디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어서 고삐 죽여줘.

누나

삼가이 좋지 마라. 삼생가약 내지

서고삐 죽여줘. 사자나 설 땅 부처노니 사대부 사돈님비 사기사흥

고무가 돼요.

말이요. 육자나설 따 부처눈이 육보 맺은 마음 육지를 여도 무가네요.

이요 팔자 나설 따 붙여놓으니 팔망부당 안 들리는 위조권장 그만하고 어서 높이 죽여줘 굳자 나설 붙여놓으니 국국간장 내지노랑 부산

요리행이 없으니까 나 죽기는 솔잖으나 신빙일장 날만 믿은 우리 모친이 불쌍하오 이제라도 어서

열을 치고 그만둘까 선물을 치고 짐작을까 삼십도 절맹장 은인 공주하여 흐르는 눈물 진정할 수 바이었고 혹 같은 두 다리 유수

아니라 어쨌든 형방도 눈물 짓고 내질하던 집장사령도 내놓고 돌아서며 또 포자랑 그러다 눈물 흔적 씻으면서 날 툭툭 구르며 못 보건대 못 보건대 사람은 누구로 못 보건대 30년간 관문 수집 후에

터는 나가 운전권 헛들에도 아서라이 구실을 못어 꺼내 남번도 입장기 구경을 노다 아서라 주냐이 맨 만든 거도 사람 눈으로 못 보던네 어린 것이 서령 잘못 온 돌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집장 사령 놈을 눈이 켜두었다

0: 우제골사또가 보지도다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간다 간다 떨떨이고 내 돌아간다.
1: 춘향가 중 십장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성우양, 복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2001년 퇴계 탄생 500주년 기념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만든 음반인데요. 신작 판소리 퇴계선생전입니다. 이 작품은 총 5대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약우연, 개천입극, 금성옥진, 퇴도 많은, 향원 익청, 이렇게 5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퇴계선생전 중 첫 번째 대목인 어약우연, 물고기 연못에 뛰고 대목과 두 번째 개천입극, 하늘의 뜻을 이어 표준을 세우다 하는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설의 박재희, 작창과 소리에는 안숙선, 북반주에는 한승석입니다.
1: 경상북도 안동 땅 도산면 은혜리라는 곳에 본관이 진성인 진사 이식의 육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황이라.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홀어머니 박씨 부인의 지극정성으로 자라나게 되었겄다. 황의 나이 8살이 되자 박씨 부인 어린 황에게 당부하여 이르는데, 너의 인생 팔세어든 배움에 들어 이절을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어린 마음을 다 버리고 배움에 정진하여 선조 덕을 이어 나라의 동양되어 마땅할 것이로다. 너희 아버지 얼굴도 보고 호령

할아버지 홍건지적 토벌을 공을 세우죠. 고층 조부는 산산부사 지내시며 백성들과 동거동락하시었으며 너희 아버지는 폭행기제 하옵시며 허연 지기 품으셨고 내 숙부는 호조 형조 참판직과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시니 내 피로 거리다 허여 조선운동물을 쏘냐 이제부터 어리다 미루지 말고 용악 공부 들어 가서

대한 공심하여 잊지 말라. 어린 황이 호러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소자징다이어리고 불민하오나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영화 공부할 것이온데 학문의 목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유인지약 아니옵고 상인의 뜻을 두고 성현의 길을 가는 위기지약에 있다 하였으니 성현이 가신 길을 방책에서 찾아내어 수신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공부의 소이라 생각하옵니다. 호러머니의 당부와 염려를 듣고 공부에 전념하게 된 어린 황이 어릴 적부터 남다른 풍모와 고운 신성이 있었는디 어린 황이 걸어간다 서당으로 걸어간다 천자 먼저 베개고 군자의 풍모로 걸어간다 거리에 벼랑 오고 시소는 엄중하고 손돌림 공손하고 얼굴빛은 색색하며 머리는 곱게 들고

귀로는 남의 다짐 듣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잘못 발설치 않고 마음으로 조심하여 성내지 아니하고 몸으로는 나쁜 머리 쫓지 않는 군자 풍모 지지어서라. 이렇게 자란 황이 나이 12살이 되어 그 풍모가 점점 갖추어지니 말마다 충신이요 행동마다 독경이라. 그때의 선친을 대신하여 호조 형조 참판직과 강원도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는 숙부의 정과 훈육을 가득 담고 자랐는 뒤 이때 어린 황이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는 뒤 숙부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겄다. 예, 황아, 너는 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때 황이 한참을 생각하니 숙부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뒤 이자 한자를 들어보자. 이자 한자를 풀어보자. 하늘 높은 곳에 천리가 있어서 세상은 모든 것 덮어주고 땅 낮은 곳에는 지리가 있어 세상 만물을 실어주면 인간의 선한 성품 성리가 있어서 동물과 다른 인간이 되고 물을 위해 뱉어놓은 원리가 있어 세상은 만물을 받아주고 자식이 헤어갈 도리가 있어 인간의 늙음을 원망치 않고 10년 공부에 문제가 나면 성현은 마음이 더러워고 동기간에 의리가 있어 외로워도 슬프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서 인간이 가야 할 정도가 있고 이래 옳고 그런 살이 있어선 후와 종실을 구별하오니 이것이 이가 아니고 무엇이 옵니까? 예, 황아, 이제 되었다. 네, 그 정도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하겠느냐? 숙부님, 이 자를 듣고 보니 세상에 어디에도 이 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란 모든 일마다 다 들어있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돌아가신 숙부의 유언을 받들어 더욱더 학문에 정진하던 퇴계는 특히 도연맹의 시를 좋아하였겄다. 안빈낙도의 풍류가 잘 나타난 15살 퇴계의 가제 시를 들어보자. 심산유곡신내파에 가제 한 발이 기어간다. 엉금 엉금 기어간다. 둘맹이 지고 나간다. 둘맹이 지고 들어간다. 오래 뚫고 엉금 엉금 엉금 엉금 기어간다. 저 하나 몸 늘 집이 절로

발로 치고 간다 이 발 저 발 이 손 저 손 줄줄이 기든 써나간다 목 마르면 한줌 샘물로 배를 가득히 채우고 배고프면 한줌

이렇듯 어린 퇴계는 일생의 영화를 초계처럼 여기고 안빈낙도 인생을 꿈꾸었겠다. 19살에 성리대전을 읽고 20살에 주역을 띈 퇴계는 조광조 같은 선비가 버림을 받은 현실을 보고 평생을 관직의 뜻을 버리고 성인의 도학을 연구하고자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퇴계 가을달을 바라보며 33,000

석 세상 본사 뒤로 하고 소유자 저곡 10년 세월 일을 넣구나 지성불식 10년 세월 의료

퇴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박씨 부인이 퇴계에게 이른 말씀. 이 황아!

일이나 어려운 민생들과 시선의 시기를 만들어 나가는

영덕을 온 세상에 두루두루 밝히도록 마음을 다지어버리오나 이래야만 돌아가신 또 이

박씨 부인의 간곡한 당부를 들은 퇴계는 자신의 뜻을 지키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도 대장부의 길이라 생각하여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뒤 과거 길을 떠나간다. 과거 길로 떠나간다. 은혜리 이 선비 거동보소 어머님 당부를 가슴에 간고 과거 길을 떠나간다. 당실대를 건너 문인경 지나 문경을 지나 출영세제 관문을 넘어가니 해논 뉘연디연 주율산 허리께로 감춰들고

0: 내가 주막집을 섞여가니 군생님들의 벌벌 떨지 연안선 미룬 도둑에게 헛 터지며 에이 이놈들 생활이 어려우면 탐관오리 고리 없자 침반이나 들 것이지 길가는 약한 백성 호주머니 털다치면 그러고도 천성작간 인간이라 할 수 있나 도적계수 허동을 벗어 개개 의연함에 적잖이 놀라면서 오늘날도 이런 당찬 글쎄님 있다던가 으아 하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인지라 더 이상 가해 안고 주막집을 불러가더라.
1: 오늘 창작 판소리 퇴계선생전 중 어약우연 대목과 개천입극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창과 소리의 안숙선, 북반주에는 한승석이었습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러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0: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로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군가 중 어전회의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왕이 병에 걸려 도사가 아무리 약과 침을 써보아도 병이 낫지 않자 토끼의 간을 처방하고 돌아가는데요. 용왕은 어전회의를 열어 누가 자신을 위해 토끼를 잡으러 가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어전의 신하들은 서로 이유를 대며 갈 수 없다고 사정을 말하는데요. 용왕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수국에 충신이 없다는 것을 풍자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를 대는지 앞에 사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방계가 자원을 하는데요. 방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고향은 세상이요. 산림 몇 개, 산천수에 가만히 잠겨서 바라보아 제가 토끼 안면이 있으니 저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허리를 빠드득 안하다가 대왕님께 바치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네 말은 그러하나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아서 앞으로 뒤로 다니기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방첨사 조개가 어떠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정언 벼슬을 하는 자가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여 몸을 잘 지키지만 옛글에 이르기를 어부지리라는 고사가 있어 휠조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아 어부에게 잡혀 속절없이 죽을 것이니 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어서 물매기도 인간의 낚시에 걸릴 것이니 안 된다고 하며 이렇게 공론을 하던 중에 별주부가 나와 자원 상소를 하게 되지요. 그럼 토끼를 잡으러 가기 위한 수궁의 회의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수궁가 중 어전회의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영자,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만조 백단을 일시에 모여라. 하정으로요 노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오실 일이로되 수궁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각각 벼슬 이름을 타가지고 들어오는디 용궁의 벼슬 이름 사기에 있던다라. 꼭 이렇게 누르던 것이었다. 선상은 금복 선지는 돌미 환선배인로 조소고징어 하운데 방대비 사성들목 방청사 조기 해원군 방계 경사청우 군수해구 정변봉우 족장 조기 구별랑청 장대 승대 증더리 가우리 장군따줄 군군노지 장솔치 눈치 춘치 삼치될지 빗군장 사사가사리며 껌지 금링아 짱똥이 방똥이 바닥바가 들들와서 대왕전에 졸어 구봉 구벅구벅구벅 흔한구나.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내 여봐라 경례 중에 세상을 나가서 토끼 간을 구워여다 침에 병을 구원을 짠 위인나니요. 좌우의 신하들이 몇년 상고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용왕이 또다시 다시 그러신 헌디

사업을 가자. 좋아. 강천만 신진신진한 죽을 인구로 살렸건만.

성공하지 못하리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 함께 즐길 소리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라는 주제 아래 흩어진 소리와 사람, 전통과 현재를 하나의 판으로 잇고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 브랜딩 공연인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는 송재영, 왕기석, 김세미, 김차경, 장문희 명창 등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분들의 눈대목을 전통 연희로 활동 중인 예인협회 인천지 팀과 함께 무대로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리와 줄놀이가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종합 무대로 판소리를 새롭게 즐길 기회가 될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는 이수현, 박시본, 최광균, 고한돌, 소장 씨까지 치열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를 통해 판소리의 오늘과 내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판소리뿐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음미할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산조의 밤에서는 아쟁의 박대성 명인과 피리의 박범훈 명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통해 판소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잠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다섯 분 중 고한돌 씨의 소리 함께 들어볼까요? 고한돌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적벽가 중 도원결이 대목 보내드립니다.
2: 천하 내세가 합구 필분이요 분구 필합이라 주나라 말년에 진시황이 통일하였고 한고조께 없어는 인으로 통일하야 400년을 내려오다 헌직께 이르러서 우연히 사방에서 도적들이 펄대같이 일어날지 통해 손권이요

악시면 지세지 등신이오 난세지 간웅이라 협천자 이령 제우를 허니 기세가 난당이라 그때여 탁분 땅어 영웅 하나 나 계시니 그 이름이 유현덕이라 관운장 챙비와 더불어 도어드 맹세하는디 우리가 낳은 날은 다 같이 못 났어도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한 후 사직을 반석위에 받들고 죽는 날은 한나란시 죽으리라 백마잡어 하나님께 제지내니 그 천하 사람들이 관장 삼인이라 부르더라 보사는 서서인데 조조가 꾀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헛창에다 가둬놓고 정우기를 명하여 서서 모친의 필적을 가만히 도적하여 위주 편지를 허여도니 서서가 보고 기가 막혀 현덕께 하지거니 현덕이 대경하여 부는 세상의 전하를 특실할 걸 선생님을

깊고 높아 그 은혜가 대상이라 선생은 나를 버리고 울어버친들 받들고 아래로 조조를 잘 섬기어 대사성공을 사이다 서서가 울며 여짜오되 황숙의 후원을 생각하야 비록 내가 죽는 아니더라도 한 말씀도 안 하리라 제장 불러 각기 모두 다 이별을 째 서서는 박부 커여 유사 군께 아직 오고 초조께로 가지마던 그대들은 유사군을 잘 섬겨 대사성 공을러사이다 제장들 같이 울음을 울적어 서서는 아직 오고 가는구나 현덕이 기가 막혀 서원직이 가는구나 저기 전화부를 피려무나 선생 가는 것을 망종보자 이렇듯 누름을 우르니 서서가 가다가 돌아오며 깜빡 잊고 한 바

안고 키지가 있사오니 성은 제가리오 이름은 양이.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어김없이 올여름에도 문을 연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를 준비 중인 고한돌 씨의 소리와 북으로 적벽가 중 도원결이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축제를 지향하는 자리입니다. 전통 판소리뿐 아니라 해외팀 초청과 젊은 국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은 국악 창작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리 초이스와 차세대 국악인을 발굴하는 소리 프론티어 공연을 통해 국내외 매력적인 단체의 무대도 펼쳐지고요. 판소리뿐 아니라 월드뮤직과 어린이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올여름 판소리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이번에는 젊은 소리꾼 장서윤 씨의 판소리 춘향가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장서윤 씨는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창극 미녀와 야수, 우주소리 등 주역을 맡은 실력파 소리꾼입니다. 김세종제의 춘향가 중 이별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장서윤, 북반주에는 이준영입니다.
1: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하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에가 늘어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 탈싹도 못하고 담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성!

들리면서 엿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 명심 불망 치환 빛과 같은지라.

보다고른 모양 사람 부른 누구 볼 수가.

하시며 도련님 잣잡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웃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랑 하는 것은 다 잘 거라 다 잘 간다.

0: 김세종째 춘향가 중 이별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장서윤, 복반주에는 이준영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기진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 타계하실 때까지 보성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이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정권진 명창은 1970년에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어 판소리의 전승과 공연에 힘쓰셨고요. 현재는 아들 정회석 명창이 심청가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심청이 선인들과 약속하는 부분부터 신봉사가 만류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2: 신청이 말 듣고 천우신조로 생각하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은신하야 도상황을 청해드렸구나. 나는 이 마을 사람으로 부친이 안명하여 고향미 삼백성만 풀전을 지주하면 정녕눈을 뜬다 없이나 가세 극빈하여 지몽을 팔자하오니 나를 사감이었도 선인들이 이 말 듣더니 출천대로다. 고향미 삼백성은 염념하오. 그러나 우리 행선날이 내월 15일이니 떠나가잔 날 가겠소. 흉갑받고 발린 몸이 내 뜻대로 오니까 그난 염려가 없어서 선인들과 약속을 하고 선인들을 보내놓고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오야 고향미 삼백성은 모군사로 올렸으니 아무 염려가 없어서 언니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해서 고향미 삼백성을 올렸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전일 승상대에 갔을 때 부인이 저를 수양딸로 정한다 하신 것을 분명 대답 못하고 왔었지요. 지가 오늘 건너가 아버님의 사정을 여쭈니 부인이 들으시고 고향미 삼백성을 무운사로 올리면서 저를 수양딸로 달아간다 옵니다.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양반우 자식으로 몸 팔렸단 말이야. 인소신 않지어나. 그 승상대 부인께 수양딸로 정하는 게야. 어느 놈이 날 딸 바라먹었다고 저리게 하겠느냐? 잘 되었다,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달에 간다 하시더냐? 내월 15일 날 달에 간다 옵디다. 여봐라, 정아.

곧 좋은 날 다녀간다. 그런데 그건 나는 어쩐다 하시더냐. 아버님도 묘세 간다 없디다. 그럴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눈만 만나만 이곳이다 두겠느냐. 너는 가마대야 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엇 타고 갈고. 오, 저 김순장 대꺼버 감서라도 타고 가지. 심찬 같은 효성으로 부친어로이 속일 리 있으리오마는 속인 것 또한 효성이라 이것듯 부친을 속여놓고 그날 그날 보낼 적에 하루 난 분들 생각하니 행선 날이 하루 빠이니 격한디라 눌러 눈 백발 붙이 연결어 모 죽을지를 생각하니 정신이 빵망하고 할 좀 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부친은 사시복 달래고요 농안은 덕어두고 간만면 다시 꾸며 쓰기 쉽고 걸어놓고 모친 분묘를 가져가서 분행사대 우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여식 저희는 부친 눈을 띵우려고 삼백성 올린 반도 제 속으로 가게 되니 연연이 원한 길

돈난 푸른 눈선으로 발초흐리 오날지가 올린 소리

집으로 돌아와서 부친 진지에 올리 후어 방참 정상전이 되니 부친은 잘이도록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구나 잘 믿길까 염려되어 크게 아무거든 못하고 경경 열렬하여 속으로 느낀 한디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로는 조금 알고 지가 천을 받

만원 내일부터는 또 동이거리 될 것이니 어쩌고 갈꼬.

예란참 돈난의 눈 부상구다 미라이면 불쌍구인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묘시련만 일년으로 의열거나 전지에가 사전이었다 하서 달리 우루멀우니 달가우지 마라 발야지일만호 명상군이 아니로구나.

가련 말이냐 한양 날길 수말년 소통국 모자란

시절 현장수 유소일이는 산동어 형제 이별 이런 이별 인건만을 소식 들을 나지

날이 점점 밝아지니 눈물 씻고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긴지 잡수시오. 언니 자식아, 어나지 밥은 별로 잃구나. 부녀 철륜이라 어찌 몽조가 없을 소냐. 여봐라 청아,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을 꾸니 네가 수레를 타고 가듬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 내가 뛰고 굶굴고 울고 야단을 했지. 소스라쳐 잠을 깨어 내 손수 해몽해봤지야. 꿈에 수레라는 것이 생시에 가마탈 꿈이오. 또한 꿈에 눈물이라는 건 생시에 술이란 말다. 그러니 오늘 승상대에 가서 술에다 밥에다 잘 먹을 꿈 아니냐?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지만은 아버지 그 꿈 잔이 좋습니다. 좋고 말고야. 그러니 정아, 여 오늘 아직 반찬이 매우 좋구나. 누집이 제사 모셨더냐? 반찬도 띄어놓고 아버지 많이 긴지 잡수시 오냐 오냐. 내가 언제는 많이 안 먹디야. 그런데 어라라 상불해라. 오늘 승상댁에 가면은 잘 먹을 텐디 지금 딸달이 온다고 산적 볶고 치지고 볶고 야단 났을 것이다. 어서 상불려라. 심청이 할 일 없이 친지장 울리치고 후원으로 돌아가 사당 하직자로 돌아가는디.

산당문을 가만히 열고 통곡사례하는 말이 삼대

하고 삼병성고 몸이 발려 제소로 가옵니다. 이후부터는 선영을 갱화를 끊게 되니 불승영복옵네다. 사당 하저라고 이제는 나 부리 생각으로여도 부친을 더 속일 수는 없는지라 심천지가 동보소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부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에이 아가 이게 웬일이냐. 에이 얘가 온 아직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취했느냐. 아니 정신 차려라 아가. 아니 어떤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전기하더냐. 정신 차려 말아야라. 아니 아가 청아 아이고 아버지. 오야 오야 고향민 삼백석을 가져를 주오리까. 오 고향민 삼백석 말이로구나. 아 지금이라도 가서 근선 외아버리고 오면 될 텐데 애비를 이렇게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병서의 몸이 발려 오늘이 행선날이 오니 저를 망중부 없소서. 그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무엇이 어째? 아니 고향리 삼백석에 뭐시? 에이? 허허 삼백석에 몸이 발려온 날 죽으러 가는 날이여? 에이? 허허 이게 웬일이여? 이 말이 웬 말이여? 예비병원분 또한 곧이 마음대로 하단 말라 못하지야. 눈을 팔아 너를 살 때 너를 팔아서 눈을 뜨면 흔쥐를 보랴 눈을 떠야 못하지야. 철모르는 이 자식아 예비소름 니들어라. 너그 몰진다 낳고 치기라 어느 주로 안못 본 늙은 내비가 품 안에다 너를 안고 이집저집 다니며 동양저도도 매겨 개호개호 길러대오지만큼이나 장소 묵은 그집 핵근심 볼 널 놓아야 이겼더니 이게 웬 말이오? 안 되니? 팔소선인들은 문전에 들어서 심낭자 물 때려져가오.

주지 않는다라.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재지는데 어디서 왔느냐? 잘 모르는 내 딸이 저기 꾸용꾸용꾸여라. 값을 주고 샀단 말이냐? 에이, 무지한 놈들 같으니. 옛날을 못 들었나? 7년 대한 가물 쪽에 사람 잡아 빌자거니 단인 구로진 박음 전조 단발 신전병무 상님 뜨거로 들었더니 대구방 소철이라 풍년이 들었단다. 사람 잡아 빌자기며 내 몸으로 대신 가마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내가 싫다. 가삼 광광 뒤다리 목재비지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내가 싫다. 가삼 광광 뒤다리 목재비지 덜덜 껑대리 둥글치 둥글면 춥기로만 작정하니 심청이 기가 막혀 우리 눈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부자 철준 끊고 싶어 끝싸우면 죽고 싶어 육사리까 아버지로 눈을 또 대명 천재 몹시고 70세

0: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심청이 선인들과 약속하는 부분부터 신봉사가 만류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권진 명창은 구성진 성음으로 애절한 대목을 탁월하게 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강산제 심청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나무꾼과 살던 선녀씨 아니세요? 날개 옷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무슨 일로 최판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4: 최판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K-드라마 보고 한국이 좋아서 왔다가 나무꾼한테 속아 넘어가 결혼을 하고 애 셋 낳고 일하느라고 뼈가 빠진 선녀입니다. 나무꾼 저 양반이 저를 여기로 데려올 때는
5: 내가 평생 호강시켜주겠다. 나랑 결혼하면 이 나라 신분도 보장해줍니다.
4: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더니 막상 와보니 집안일은 기본이고 농사일에 시열은 간병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또 돌아가지는 못하게 날개 옷은 숨겨두고 절대 안 주지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저를 품어줬냐고요? 아니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나 아파서 병원 갈 때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이 하나 없어서 매번 애를 먹고 있고요. 낯선 제도와 복잡한 행정 앞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이었다고요. 필요할 땐 일꾼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땐 방치하는 이 뒷북 행정에 선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문제 생기면 남의 식구 이게 뭐냐고요. 저는 분통이 터져서 더는 못 참아요. 이 땅에 못 살겠습니다.

해교 찾아서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최판사님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찾아왔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어느새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사람을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함께 살아갈 제도도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군요. 매번 일이 터진 뒤에야 헐레벌떡 뒷북을 치는 행태에 엄정한 최판사님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에이, 하늘나라의 귀한 자식인 선녀를 데려왔으면 날개 옷부터 숨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말과 길부터 알려주어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줬어야지. 그렇게 나몰라라 뒷짐만 지면 된다는 말입니까? 외국인 300만 시대를 외치면서도 의료사각지대, 언어장벽같이 속타는 현실은 모른 척하고 문제가 터져야 땜빵식으로 대책이나 내놓는 정부와 정치권의 뒷북 행정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판사는 이민자를 위한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줄 것을 선고합니다.

오늘도 창밖에서는 여름 숲의 명창인 매미들이 음정과 장단에 맞춰 힘껏 여름을 노래 중입니다. 그 노래소리 사이로 문득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처럼 오늘 최예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함께 나는 우리 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도 넉넉한 소리보따리 챙겨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

0: 양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 우수레파토리 춤바람 분데이 보내드립니다. 춤바람 분데이는 가상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국악극입니다. 1946년 동네 학춤의 명인 정만이 해방 후 첫 3.1절 기념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등지자 저승문에 들어가기 전 저승사자들과 춤의 후계자를 찾아 부산 곳곳을 다니면서 뒷미리, 즉 수레를 뒤에서 미는 일을 하는 이봄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후계자로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작품은 프롤로그 1장 시식골 뒷미리 학춤에 반하다, 2장 매력 있는 춤꾼을 만나다, 3장 춤바람이 휘익, 4장 무복을 만나다, 5장 춤이라는 목숨줄, 6장 춤춰, 에필로그로 구성됩니다. 전체 1시간 반가량의 공연인데 오늘은 3장 춤바람의 휙 중간까지 듣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먼저 연사가 무대에 올라 해방 뉴스를 전합니다. 저승사자들이 2층 극장문을 통해 입장하면서 저승간대의를 합창합니다. 동래학춤 명인 정만이 저승사자들에게 동래학춤의 계승자를 찾고 난 후에 저승에 가겠다고 떼를 쓰고 이에 저승사자들이 정만과 함께 동래학춤 춤꾼을 찾아 나서며 춤꾼 사냥을 합창합니다. 여기서 동래시장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춤과 삼박자의 기악곡으로 그려집니다. 뒷미리가 동네 깡패들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면서 동네의 솜틀집 앞에서 찍은 정만의 옛 춤 사진을 우연히 보고 뒷미리는 이에 반해버리죠. 그러나 정만은 뒷미리보다는 동네 권번 출신 선혜가 동네 학춤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로 선혜의 솜틀집을 찾아갑니다. 여성 무용수들이 목화 솜춤을 추고 정만이 파란만장한 선혜의 인생을 담은 춤꾼 내력을 노래합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나이 든 선혜의 솜틀집을 뒷미리가 찾아가 춤을 배우기 시작하고 창작곡 쾌지나 칭칭 풀자를 합창합니다. 정만은 어기야 어기야 어야디어를 노래하며 계속 새로운 춤꾼을 찾아 조선소에 갑니다. 조선소에도 뒷미리가 나타나 동네 학춤에 활개짓을 하지만 정만은 또 다른 춤꾼을 찾아 다시 범어사로 넘어옵니다. 이곳에서는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고 뒷미리가 학춤을 춥니다. 안경모 연출, 경민성 극본, 신동일 작곡, 봄미경 감독이 함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춤바람 분데이 만나보겠습니다.

0: 해방 뉴스. 어제는 조선 땅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몰려 나가느라 붐볐던 부산항. 오늘은 해방된 나라를 향해 몰려 들어오느라 붐비는 부산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산항 귀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인구가 급등, 주택난, 식량 궁핍, 물가 폭등, 연병까지 창궐하면서 혼란의 바람이, 변화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 문엽쇼, 문엽쇼, 저승소문 장문엽쇼. 부산하고도 동네에서 제일 춤 잘 추는 망자 하나를 모셔왔으니 문엽쇼, 문엽쇼, 저승소문장 문을 번쩍 여십시오.
2: 그래요.

0: 가자 나리.
1: 어느 때 어디 맨모?
0: 부산에 나리셨습지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작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올해가 그 가만있어 보자. 1946년대요.
1: 아유.

0: 헌님 네들을 만나기도 오랜만이네. 한자가 어찌 드시나. 에휴, 우리 헌님 네 명줄이 얼마나 긴지 이 저승사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봐드리려고 그러지. 한자가 어찌 드셩? 강가서하시라. 저승상자야, 명부 펼쳐.
1: 명부 없습니다.
0: 어허.
1: 아이, 저승사자 나리, 저 뻔뻔한 망자가 무려 300년치 저승명부를 몰래 빼돌린 거 잊으셨습니까?
0: 강가.

0: 서하 씨, 내가 300년치 저승명부를 꼼꼼히 뒤져봤는데 보자. 그대 이름이 없어.
1: 어마어마하게 명과 복이 긴 분이시네.
0: 건강하십시오.
2: 아껴둔 충사위 못 다핀 장단 설레는 저 달빛 얼음지옥 불 덮친다 캐도 저승사자 오든가 말든가 바람 바람

0: 많이 춤추지 못하니
1: 입술이 진정을 못 양손에 슬떡
0: 춤도 못 추고 장단도 못 맺고 놀다 말고

0: 이보게 정방이
1: 오지 마라 접근 금지. 그 저승에 뭔가 공연이 보름 빛 안 남았는데 갑작스레 숨통을 끊었구나.
0: 망자 김정만 씨 오래 떠돌면 악귀됩니다.
1: 겁 안 난다. 그 춤판이 보통 춤판이가 해방되고 첨년을 3일절 기념 춤판이다.
2: 아이 그 지옥행이라도 면해야 될 것 아니시가.
1: 춤 못 추는 거 그게 지옥이다. 내 대신 이 춤판 위에 설 춤권, 이 갓 물려줄 춤권 딱 뽑아놓고 할 기다.
0: 그 지엄한 저승 법률에 그, 의하면
1: 그 지엄이든 무엄이든 건들거리 싸는 거 보니까 내 빼돌린 300년치 맹부 안 돌리받을 낀가 보제. 에이?
0: 저승사자 상대로 흥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3: 아이고! 아이고! 저승 싸우신다니들.
1: 그 춤꾼 같이 찾아보입시다. 에이?
0: 아이, 자네 대신 무대에 올라가서 칼춤 춰.
1: 칼춤이 아니고
2: 아, 그 망자 김정만 씨 대신 무대에서 그 불춤 춰.
1: 불춤도 아니고
0: 아이, 아이, 그럼 뭔 춤? 뭔 춤을 추는데?
4: 이런 춤?
2: 24시간이 모자라. 저승 사자들이
1: 합춤.
0: 그건 또 뭔 춤이래?
1: 그 해방 전에 그 무엄하고 지엄한 세월을 날개 활짝 펼쳐갖고 버틴 춤이 그 바로 동네 학춤 아이가. 동네 학춤으로 이 춤판위에서 노라를 춤꾼 찾아가 이 갓 물리주고 그 저승은 그 다음에 아이, 봐야지.
0: 안 됩니다 김정만 씨. 49제 닥치기 전에 황천강 건너야 합니다. 저 망자 김정만 씨가 빼돌린 300년치 명분은 분실 신고하고 옥황상제께 정식으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안 돼요, 안 돼. 옥황상제께 보고하시면 안 돼요. 이번 승진 대상에서도 완전히 물먹고 미끄러져서 저 영도 딸이 아래서 죽수는 저승 상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번 승진까지 기다리려면 500년이나

0: 더 꿇어야 된다굽쇼.
1: 내 환생도 아유, 물 건너가겠지. 아유, 그런 것이겠지. 아유, 골치가 치근 아리쓰리하노라. 딱 보름만, 다음 달 초하루까지 망자 김정만에게 춤꾼을 찾으라고 말미를 주면 어떨지.
0: 어떨런지요?
2: 어떠십니까?
3: 그럼 그땐 순순히 황천강 건너는 거요?
1: 건너는 거요?
0: 건너는 거요?
2: 그 뿌이가 내 빼돌리 삼백여진 맹부까지 확실히 돌려줬구마.
1: 처음 찍어놓은 춤꾼 후보는 예슬이었다.
4: 예슬이었다.
2: 하모, 그 한창 때 동네 건번 얘기로 있던 누부야인데 학춤 추는 태가 그냥 딱 선디 마냥 학이지 학. 그 여자라고 그때는 춤판에 못 썼는데 유참해.
1: 남자 김정만 누구야는... 말 맞네. 아이, 그래서 그 춤꾼 어디 있는데?
2: 이제는 그 누부야가 조그만 솜틀집 하나나 저 시시골 고개 넘어가 동네 시장에서

0: 아이 부산은 이다지도 고개 넘어 또 고개. 아이 쉬지 않고 고개 고개입니까?
1: 뒷미리가 없으니 고개를 못 넘어.
2: 뒷미리?
1: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놈이 뒷미리. 아,
3: 이보게 김정만 뒷미리 나도 밀어줘.
1: 한 번 미는데 5원.
3: 어, 5원씩이나? 아유, 5원이 없어서 뒷미리가 안 밀어줘서 저승사자 죽는다.
4: 아이 죽다니 저승사자. 아이고 제발 체면 좀 차리시게. 응? 아이고 제발 좀.

0: 어머니, 동네 시장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1: 자, 시시골목에 뒷미리 때문에 안 그러나?
2: 시시골목에 뒷미리?
0: 아니, 저 불안당, 저 깡패놈, 저놈이 문제네.
1: 자, 시시골목에 뒷미리 때문에 안 그러나?
2: 시시골목에 뒷미리?
0: 아니, 저 불안당, 저 깡패놈, 저놈이 문제네.
3: 빵자, 김정만의 사진입니다요.
4: 제 사진 15년도 넘은 사진인데 이게 사내는 뭐 솜틀집 앞에서 안 찍었나? 근데 어디서 자꾸 사진이 튀어나오노?
0: 자네 죽고 누가 정리했나 보지.
4: 저 때는 이 온 몸띠에 춤바람이 불어제끼가 여여여 손만 올리도 다 춤이 됐는데.
0: 정만이 시시골 뒷미리가 자네 춤에 아주 홀딱 푹 반한 모양인데.
5: 저놈 몸뚱아리가 아주 춤추는데 아리쓰리한 몸뚱인데.
3: 촉이 옵니다요, 촉이.
5: 저놈을
4: 뭐?
5: 저놈을 춤꾼으로 키우자고.
3: 그러시다, 그러다.
4: 치워라. 절단 뒷미리 나면서 깡패 새끼들한테 처맞고 다니고 그 별도 없이 궁뎅이만 실룩실룩 되는 놈을 뭐 춤꾼, 동네 학춤 춤꾼, 300년치 저승맹복 확 불살랍니까?

0: 내 솜털지.
1: 진짜 여기 춤의 고수가 살 것 같아.
2: 망자 정만씨, 여기 사는 춤꾼은 뒤시오. 어떠한 춤 내력을 지녔을까?
3: 동네 솜털지, 춤꾼 내력 선의 누부라고 불렀지. 그 나가 얼마나 됐을란가? 꼭 숨어라. 술래 잡기에 길을 잃은 열다섯 동네 권본 담벼락에 기대 앉아 질질 우는데 우는 대가 곱다.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춤태를 보자. 춤태가 마냥 곱다. 난데없이 딱 찍히가 동네 권본 1등 입학이라. 선의 누부 18 동네 권본 3년 만에 덜크덕 머리 얹고 기생 노름을 노를 적에 동

줄을 섰구나. 얼씨구나. 춤으론 따를 자가 없는 춤꾼은명. 어쨌거나 박국한 발자 따를 자가 없는 춤꾼은명. 꼭 숨어라. 아무리 숨어도 심란한 팔자들 숨을 내 춤에 미쳐 춤으로 문을 열고 춤으로 다리 놓고 춤으로 밥을 빌던 서른서리 선의 누부 이놈 저놈 연인살이 첩살이 감옥살이 이판사판 살판 죽을판 병치래 빗잔치에 얽혀든다 얽혀들어 꼭꼭 숨어라

인생 검검에 폭춤 장고춤 허튼춤 승무 살풀이 춤이란 춤은 다 불사질로 춤이란 춤은 아무도 몰래 해운대 파도 밑에 철썩 묻어버려 춤이는 헐 살아나려거든 비싼 독약 배불림 먹고 춤숨통을 아주 질끈 끊어버려 바람 곱게 죽은 어느 날 솜솜솜솜을 털기 시작

0: 나는 하얀 솜고개 열여덟 햇솜 같던 선의 노부 인기라.
1: 설마 정만이 자네가 찾던 춤

0: 전양반을 무대에 올리는 것보다 전양반을 황천강 돛담배에 두둥실 떠서 올리는 게 빠르겠구만. 아이고, 내가 망자 하나 잘못 만나. 이 지경이 웬일이라. 말이냐.
1: 아이고, 선의 누부야. 세월 하나 잘못 만나가 이게 무슨 꼴이고.

0: 저 가방 금덩이라도 든 거야?
1: 아이, 거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저기 옵니다요, 저기.
0: 춤꾼 찾는 것도 망했는데 저 가방이나 챙기자.
2: 그렇군. 아, 동네 시장에만 불안한 깡패놈들이 있는 게 아니네. 이놈들 저승 사자가 아니라 저승 깡패놈들이야.
0: 아니, 내가 뭔 미천이라도 있어야 선양반 말고 새로운 춤꾼을 찾아 나설 것인데.
3: 아이고, 그러게, 정환이. 아이고, 정환이.
2: 시시골 뒷미래. 절마가 여긴 와.
1: 사진 보고 온 거네.
3: 오, 춤이 배우고 싶어서 온 거야.
2: 직관 놈이 춤을 배운다.
1: 맞아.
2: 네가 춤을 배운다. 춤을.
3: 아니, 아이고, 정말.

0: 아이 저 시시골든 미리 저놈 아까 동네 시장에서 홈신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 지 몸뚱아리가 저 모양인데 온통 춤 가르쳐달란 얘기뿐이네. 아이고
1: 아이 그거 참 잘됐습니다. 아이 저놈을 이렇게 쫙 들여다가 동네 악춤을 팍 가르쳐가지고 춤권을 만들어서 동네 악춤으로
0: 그렇지 그렇지
2: 무대를 만들어!
1: 아이고
2: 안 된다!

0: 춤바람이 불어서 서로 춤 가르쳐주기로 약조를 했네.
1: 아유, 저기 봐봐. 가르쳐 주려는구만.

0: 하겠노. 내 머린다 내 혼자라도 제대로 된 조건 찾아냅니다.
1: 잠깐만, 우리 이렇게들 하자고.

0: 그러니까 저승사자 나리는 망자 정만 씨와 함께 새로운 학춤 후보를 찾고 우리는 저 시시꼴 딘미리가 학춤을 제대로 배우게 하자고.
1: 옳지 옳지. 어떠신가? 아리쓰리하지 않으신가? 요아!

0: 당도하니 이곳이 어둠이니 어기야 파도가 불춤추는 조선소렸다.
1: 오, 여기 분명히 있다. 동네 학춤 춤바람을 불어올 춤꽃.

0: 이거 있네. 지금이서 이 조선소에서 일하지만 10년 전에 내 수제자.
1: 오, 몸이 좋구만. 망자 김정만 춤바람이나 일으켜보게.
0: 바람 바람 바람 춤바람 군대. 어, 내 춤바람이 안 통한다. 와, 와 해방도 됐는데 와 춤바람이 안 통하노.
1: 물가가 보통 비싸야지. 어젯밤에 100원 하던 달걀 하나리 오늘 아침 1300원까지 뛰는데 춤, 춤바람 통할 리가 없지. 근데 나 말이야 환생하면 조선소 차려야겠어. 쿵쾅거리는 이 열기 이상하게 끌려 적성에 딱이란 말이지. 어? 시댁불 뒷면이 조선소엔 웬일? 아, 뭔 배달 왔나? 뒷미리 저놈 걸음걸이가 왜 저래?
0: 띵사이다. 활개치 띵사이.
1: 하기 조선소 열기를 받아서 막 활기를 치는 것 같아.
0: 아이 속 시끄럽다잉. 여긴 틀리고. 그래

0: 곧 당도허니 이곳이 어둠이니요 어기야 하늘 첩첩 금정산 범어사렸다.
1: 여기 분명히 있다. 동네 합춤 춥바람을 불어올 춤꾼.

0: 시시꼴 뒷미리 저놈 범어사인 또 뭔 볼일? 에휴, 어디서 절하는 법도 못 배웠나 본데?
1: 아니다, 저 백임사위다. 어? 백임사위!

속시끄럽다. 이 범하사이도 합춤출 춤꾼이 없네 없어. 그래, 그 시내로 쭉 내려가 보입시다.

0: 하니 깡통시장, 돗대기시장, 남빈시장 온갖 막춤 막막하게 추어대니?
1: 에라이
2: 여기 돈다 없어 동네 학춤 춤바람을 불어올 춤권.

0: 춤바람을 불어올 춤꾼. 다 때려치아 봅시다. 저승사자 나리, 내 그냥 지금 저승 갈랍니다. 내 빼돌린 300년신 맹부도 돌려드릴게요.
1: 진정이요?
0: 요 부산 바닥을 다 쓸고 나이도 동네 학춤 춤출

0: 좀 한놈 없습니다. 동네 학춤, 이 못난 춤, 관짝에다가 쾅 묻어삐리고 다시는 이 춤 절대로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못 추게, 아무도 구경 못하게 저승으로 확 보내삐리는 게 깨끗이 않겠습니까?
1: 어? 저기
0: 내가 300년치 맹물을 어디다 빼돌려 말입니다.
1: 왕자 김종만, 저기 저기 좀 보래도.
2: 안경모 연출, 경민선 극본, 신동일 작곡, 복미경 감독이 함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춤바람 분데이를 3장 춤바람이 휘익의 범어사 장면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 우수 레퍼토리였습니다. 작품의 모티브는 1945년 해방을 맞아 첫 3.1절을 기념해서 1946년 3월 1일 동네 야류를 복원해 춘판을 벌였다는 고 문장원 동네 야류 보유자의 구술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의 소재가 된 동네 학춤은 부산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중 하나로 조선 후기 동네 일대에서 형성된 춤이죠. 선비의 풍류정신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1972년 부산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흰 도포와 갓을 착용하고 학이 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연 무대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부산으로 꾸며졌습니다. 동네시장, 범어사, 영도다리 등 부산의 역사적 공간을 가져와 지역의 근현대사와 무형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킵니다. 동네 학춤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부산을 떠도는 정만의 이야기는 전통을 지키려는 집념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개원 초기부터 지역국악원의 특성화 차원에서 무용을 집중적으로 공연해왔는데 이 작품 역시 그러한 국악원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남은 소리요, 영남은 춤이라고 하지만 소리 없는 춤이 없고 춤 없는 소리가 없죠. 춤바람 분데이는 춤과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습니다. 2025년 공연 당시 평균 객석 점유율 98%를 기록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춤바람 분데이의 실제 무대 영상을 국악방송 홈페이지 국악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국립부산국악원 춤바람 분데이 후반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자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스승사의 옛 글자를 보면 스승이란 배고픈 사람에게 고깃덩이 혹은 중요한 명령을 나눠주는 역할

이런 뜻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스승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에 스승사라는 글자를 붙인다. 교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최준우 작가의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몸을 살린다면 교사는 한 사람의 앞날을 살리고 가능성을 살리는 사람이겠죠. 한 시절을 같이 걸어준 선생님 얼굴 왠지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Inside Up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학창시절 엄하셨던 분, 유독 다정하셨던 분, 말 한마디로 큰 힘이 돼주셨던 분, 많은 선생님들 계셨죠? 바로 그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학교입니다. 요즘 학교는 학생들 곁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걷고 있을까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어느 교사의 절박한 위기 진단을 담은 책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입니다. 모시고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7월 25일 토요일 날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작가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긴 호흡 돌고래님. 노인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 또 세대 간에 서로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하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최근 노인의 문제 그 현실을 가장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낸 콘텐츠 영화 사람과 고기 저 재밌게 봤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제가 막 주변에 이거 보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이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새 노인이 친구가 돼서 좌충우돌하며 노년을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란 뭘까? 삶이란 뭘까? 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또 잘 살고 있다는 것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다는 티 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되거든요.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아리라리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두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어느 교사의 절박한 위기 진단을 담은 책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신선호입니다.
0: 네.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뭐 직접 인사하신다면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1: 저는 신원중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신선호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조용한 붕괴를 출간한 이후에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한 분들이 많아서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방학 동안에도 저 얼마 전에도 창원 경남교육연수원 창원 갔다가 여수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바쁘게 선생님들에게 공감하는 선생님들에게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0: 영화 조용한 통해서. 가족보다 지금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조용한 붕괴.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책이 많이 읽힌다는 게 사실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어떤 의미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이 책이 많이 읽힌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부모들이 많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다는 얘기일 거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좋으면서도 책이 많이 팔리면 좋죠.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0: 이런 책을 쓰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래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1: 오히려 책이 많이 팔리면 팔수록 저는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아픕니다.
0: 근데요 이거 한 가지 고백인데요. 저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면 학교 다닐 때 항상 교장 선생님은 네. 저희 때는 그 교단 멀리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훈화 말씀 하시는 분, 멀리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뭐 교장실에 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은 계셨지만 교장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영광이에요.
0: 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가깝게 봅니다. 실제로 저는 교문에서 매일 아이들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한테 스스럼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한테 교문에 통과하면서 저 교장 선생님 저 40점 맞았어요. 소화. 제가 얘를 어떻게 칭찬해줘야 말해야 고민하고 있는데 아 교장 선생님 저 지난번에 2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1: 지금 훨씬 잘한 거예요. 라는 네. 뜻이었네요.
0: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 스스럼없이 하고요. 교장실 수시로 드나들면서 물론 이제 먹을 것이 좀 준비돼 있으니까 간식을 노리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저도 대체로는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저한테 오는 거. 저도 곁을 격의 없이 내주는 거.
1: 아니 모든 교장 선생님이 그렇진 않죠.
0: 아니 요즘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또 아이들과 이게 거리를 좁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 훈화 스피치 고민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좀 네. 고민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인명성 뒤에 숨지 않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좀 달라집니다.
1: 이런 게 고민이셨으니까 상담교사 자격증까지 또 얻으셨죠. 근데 제목이 조용한 붕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0: 좀 무겁죠?
1: 아니
0: 그러니까 많이 무거운가?
1: 짐작을 하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사실 이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는 책 제목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제목이 조용한 붕괴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말랑말랑한 제목, 소프트한 제목.
1: 그러니까.
0: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한 붕괴라고 한 이유는 산풍백과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수대교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또 학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것들에 좀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좀 무겁지만 많이 무겁지만
1: 아닙니다.
0: 그래도 근데. 조용한 붕괴라는 제목을 제가 고집을 했고요.
1: 네.
0: 끝까지 고집혀가지고 네. 처음에 정했던 제목 그대로 네. 마지막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1: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요. 알아요 사람들이.
0: 아 그렇죠.
1: 알죠.
0: 네.
1: 무너졌다. 근데 조용히 무너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손을 도움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 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1: 그런 거예요.
0: 그 책 네.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 네. 우리가 만약 내가 지금 아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차라리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면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픈데 내가 아픈지도 몰라. 이러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목을 많이 무겁게 잡았습니다. 출판사는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한 걸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말랑말랑한 대안들을 가져왔는데 너무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경종을 울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느끼신 거와도 말랑말랑한 제목은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마음에 느끼실 때. 네,
0: 저는 무겁게 느끼는데
1: 네, 이거
0: 제목은 말랑말랑 이거 이유를 배반 쪽이죠.
1: 예.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0: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더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 책을?
0: 저는 이제 중학교

0: 교장을 하기 전에 이제 2년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상담왕 건강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뭐전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제가 그 전에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1: 아. 네.
0: 제외 한국학교 중에서 가장 큰 학교였죠. 2,300명이 넘는 그 큰 학교의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서울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 마음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고 이것을 맡을 적임자로서 이제 저를 낙점을 하신 거죠. 뭐 상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1: 네.
0: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왕 관광 팀을 맡으면서 이거 너무 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자살했다고 학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그다음에 자살 시도한 보고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이게 서울만 전국이 아니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죽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타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리프트를 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추락하는 거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음독이나 목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목을 조이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아직도 못합니다. 그게 산재 약간 산재에 가까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아홉 번째 책입니다.
1: 아,
0: 여덟 권의 책은 앞에 여덟 권의 책은 전부 다 역사책이었습니다.
1: 네.
0: 역사책 중에서 꽤 유명한 책, 뭐 이렇게 책꽂이에 꽂히지도 않는 이따밖에 큰 역사신문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1: 모르는데요.
0: 그다음에 살아있는 항수학 교과서 이런 거 전부 다 다 올해 책에 선정된
1: 네. 네,
0: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역사 선생으로서 벌령에서 벗어나가지고 외도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1: 네네.
0: 뭐 왜냐하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사초를 모아가지고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의 죽음의 기록을 매일 받고 네. 그 기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거 이것이 제 어쩌면 제 사명이다. 제가 호치민에 있다가 갑자기 이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쩌면 저한테 이런 기록을 아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고 그걸 또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쪽에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사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숫자를 보면 전 사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 가까운 지인의 딸도 이런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많구나. 내 주변에까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보인 아이가 가장 위험하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약간 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걸까요? 본인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0: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방금
1: 네.
0: 말씀하신 아이들이 많습니다.
1: 아 드러내지 않고
0: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1: 네.
0: 사실은 오히려 너무나 순하고 착한 아이, 또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순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반항을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대들어본다거나 선생님한테 나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고 이걸 할 수가 없 그건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드러내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0: 있습니다.
1: 건강한
0: 건강한
1: 오히려 건강한
0: 네, 오히려 건강할 수. 네. 제가 옆에 이제 제가 상담 마음 건강 팀을 맡고 있었고 옆에 생활 지도 팀, 학폭 팀 이런 걸 맡고 네. 있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장학관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래서 근데 그 애들은 사고를 많이 치긴 하는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살 수는 있어.
1: 네.
0: 이렇게 얘기 농담을 좀 물론
1: 네네네.
0: 뭐 굉장히 힘든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0: 학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코로나 시기 때는 선생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로 연주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던, 공유해드렸던, 공유해줬던 그 친구가
1: 네.
0: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게 충격이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극히 이 아이는 정상행동 특성검사에서도 지극히 정상인 아이,
1: 네.
0: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였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죠.
1: 모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모범의 범주에 네. 들어가는.
1: 네.
0: 그러니까 뭐 사회성이면 사회성, 리더십이면 리더십, 공부면 공부, 인성이면 인성. 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도 이 사건이었고 제가 또 물론 호치민에서 겪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이런 아이들 편으로 핵 인싸인 아이.
1: 네네.
0: 이런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 거기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1: 이유가 뭘까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0: 저는 제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
1: 네.
0: 첫 번째는 역치하라는 개념입니다. 역치하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행동 특성검사나 이렇게 했을 때 요 관심군이라는 부분이 한 5%도 나오거든요. 그 관심군의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아이들.
1: 관심군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0: 예,
1: 아이들인
0: 위험한
1: 거죠.
0: 아이들.
1: 네.
0: 예, 그 아이들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수치에는 걸리지 않은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이죠. 그걸
1: 네.
0: 역치아라고 임상심리학에서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아이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1: 네.
0: 보통의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 아이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밑에 조금 모자란 아이들,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놓치기 쉽죠. 근데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20도의 물과 99도의 물은 겉으로 보기는
1: 같아
0: 같이 태어나게 평안해 보이니까
1: 네.
0: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1: 에너지가 다르죠.
0: 그렇죠.
1: 네.
0: 99도의 물은 밑에서 엄청난 대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정상군을 이렇게 퉁쳐버리면 이 아이들 놓쳐버리게 되는 건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순하니까 착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는 모범적인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근데 그 99도의 물로 끓고 있는 것을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도만 더해지면 끓어넘쳐버리는 거죠.
1: 끓어오르기 직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신호가 가는데
1: 네.
0: 그걸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1: 네.
0: 이런 부분의 것들이 이 첫 번째 이유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사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또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1: 네.
0: 정말 모든 아이가 그랬습니다. 착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 내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내면에서는 죽도록 힘든데 이 아이들은 착한 아이, 또 모범생 아이라 남아있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죠. 이걸 가면증후군이라는데 이 아이들은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1: 네.
0: 우리가 너무나 정상으로 분류된 아까 말씀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친구의 아이처럼 너무나 착한 아이,
1: 네.
0: 또 너무나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책 2장 가운데 성장통을 도둑맞은 세대 중에 일부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자양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

0: 살아가는 정체성 탐색의 시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안전의 경험,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익히는 진짜 놀이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는 언제 넘어지고 누구와 다시 일어났는가? 정체성의 탐색, 안전의 실패, 몸으로 배우는 놀이가 사라질 때 심리적 면역력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믿으며 성장통을 겪을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1: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장할 권리도 빼앗겼고요. 경험할 권리를 빼앗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경험하려고 태어나서 많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허락을 안 해주세요.
0: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면 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넘어질 것 같으면 벌써 어머님이 뛰어가시는 것뿐 아니라 실을 고소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
0: 맞습니다.
1: 이런 바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놀이터에 이제 아이들이 절대 다칠 수 없는 너무나 푹신푹신한 우레탄 바닥이 들어왔고 그것은 너무 안전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네,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0: 네. 최근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가면 정글짐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1: 네.
0: 또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까 봐 미리 치워버리는 거죠.
1: 네.
0: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다치면 민원 들어오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무릎이라도 까지면 네. 또 민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예 점심시간에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교실에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의 역설이라고 네.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단군 이래 가장 안전한 세대를 길렀고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장난감을 제시하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한 우리 아이들이
1: 네.
0: 사실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세대가 된 것이죠. 이건 국제적인 통계 수치에도 나타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최하위권이고요.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압도적인 꼴찌, 38위 꼴찌입니다. 단군이를 가장 케어받고 안전하게 키워낸 아이들이 단군이를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된 이 역설.
1: 네.
0: 저는 이걸 안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1: 심리적 면역력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0: 네, 네.
1: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면역력을 높이려고 뭐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심리적 면역력은 역시 단군 이래 지금 가장 낮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 너무 모래놀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빙고.
1: 너무 네 이렇게 조금 더러운 거 우리 조금
0: 못 참지.
1: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1: 네.
0: 아토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막 뛰어놀고 흙터 퍼먹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겨울에 막 뛰어놀 보면 엄마가 이제 저녁 때 애야 밥 먹으러 할 때까지 뛰어노는 거죠.
1: 네.
0: 그럼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 한 번만에 우리 안 들어왔어요.
0: 안 들어가죠.
1: 엄마 여러 번
0: 여러 번 불러야 들어가죠.
1: 네.
0: 노는데 빠져가지고.
1: 네.
0: 그러면 이제 겨울에 밖에서 계속 뛰어놀잖아요. 그럼 손등이 쩍쩍쩍 갈라져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피가 맺혀요.
1: 네.
0: 피가 칠칠 나요.
1: 네.
0: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세수대에 따뜻한 물에 퉁퉁 거면
1: 담궈가지고
0: 소리쳤던 그런 세대잖아요.
1: 네.
0: 이런 세대에 아토피는 없었지.
1: 네.
0: 아, 있었겠지만 드물었겠죠.
1: 네. 그리고 회복이 빨랐습니다. 네.
0: 근데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고 조너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심리적 면역력 똑같이
1: 네.
0: 심리적 면역력 면역력이라는 게 신체 면역력만 있는가 신체 면역력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이런 심리적 아픔을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무릎도 까져보고 뭐
1: 네.
0: 이런 경험들을 통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항원에 노출되어야지
1: 네.
0: 심리적 항체가 생기고 그 심리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면역력이 키워지

0: 지지 않는 거죠. 아까 성훈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 뱅뱅뱅
1: 네.
0: 돌면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고 제설기 부모 앞에 눈다 치워주고 어려운 장애물 다 치워져 버리는 거죠.
1: 네.
0: 넘어질 기회가 조차도 없는데
1: 네.
0: 넘어지려면 잡자고 버리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 네.
0: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이런 아이들의 심지적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호주를 방문한 적이 호주 10년 전에 호주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호주 학교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막 앞에 교정이 엄청 호주 나무 엄청 크잖아요. 그
1: 네.
0: 큰 나무에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갔던 교장님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걸 그대로
1: 두는 거야?
0: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똑같이 막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내리에 기억나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호주 학교 교장의 답변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막느냐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정신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 이런 걸 키우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런 게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데 왜 그걸 막느냐는 거죠.
1: 네.
0: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너무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죠.
1: 네.
0: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어려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호주 아이들하고 경쟁이 될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안전 중요한데
1: 네.
0: 안전이 교육의 목표는
1: 그렇죠.
0: 아니잖아요.
1: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0: 그렇죠.
1: 담글 수는 없잖아요.
0: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 버리는 거죠.
1: 네.
0: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치워가면서
1: 네.
0: 그게 우리 교육이어야 되는데 장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1: 네.
0: 근데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교육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뭐 국가적인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심리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심리적 면역력마저도 키워내지 못하고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까 근본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 조금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1: 그렇죠.
0: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비나리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방학맞이 교육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악 들으시는 동안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2: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의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 부모의 과잉보호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를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로 만드는 몰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면 안 된다.
1: 네.
2: 예.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 심리적 면역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갖다가 너무 온실 속에서 화초로 오냐오냐 키워대면 진짜 현실은 비바람치는 광야잖아요.
1: 네.
2: 그 광야에서 쉬이 꺾이게 될 겁니다.
1: 비를 맞아 봐야 되는데.
2: 비를 맞아 봐야지. 시련도 당해봐야지. 아까 네.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장시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네.
2: 그리고
1: 저희 쉬는 시간에 약간 다른 얘기했는데 제가 갑각류 얘기했거든요.
2: 아,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책에 썼으면 할 정도로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1: 갑각류가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몸에 안 맞아지면 얘네들이 그 갑옷을 벗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그 처음에 그걸 벗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갑각류 안에 속살이 너무 여린 거예요. 너무 보들보들. 근데 다시 그 몸으로 바다 생활을 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갑옷을 네. 만들거든요.
2: 와우.
1: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수다를 떨었어요.
2: 얼른. 아이고, 아니 수다가 아니라 저는 제 책의 핵심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신 아주 적합한 비유여서 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알았으면 미리 책에 좀 이 부분을 쓸까 싶었는데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1: 얼른 책 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책 서론 가운데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독 유학해서 혹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부차적인 것, 가정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상담사를 찾고 병원에 보내고 때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국영수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교육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각자의 논리대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 증진을, 성평등 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치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학생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을 뿐입니다. 정책의 파편화는 학교 현장이 혼란만 가중했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통합적인 지원이 닿지 못하는 거대한 칸막이로 작용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1: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시스템의 부재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처마다 막

0: 정책을 쏟아내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있죠.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죠.
1: 네, 뭐 아까 이런 걸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각 부처의 칸막이에 갇혀 있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정책을 펼 때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통합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데 각그 과단위의 칸막이들이 있었고 이런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각 부처마다 각그 특히 마음 건강 관련된 부처마다 다 앞다퉈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부는 뭐 위클래스 위프로젝트라고 위클래스 위센터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지자체가 수많은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그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게다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한 아이를 놓고 그 데이터마저도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는 중복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투입되고 어떤 사각지대가 또 아무도 그것도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 건강 전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 남백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0: 낭비이기도 하고요.
1: 낭비죠. 예산의 낭비이기도
0: 그리고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1: 하고요.
0: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불이 나면 끌어 달려가는 것이지 예방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방 모델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1: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 모델은 화재 예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을 했죠? 그 수면 아래에 부딪혀가지고 침돌하는 거. 침돌해서 침몰했죠. 지금 우리 교육도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아까 5%의 정상군이 아닌 관리군이라고 하는 아이들 거기에 집중하고 예산도 거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아이들 95%의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방 모델보다 화재 예방 모델이 더 적합한 거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0: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키면 관리를 받을 수라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참고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소방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 끄는 데 집중하면 화재 건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0: 그렇죠.
1: 없어요.
0: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반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예방 정책의 핵심은 우리 속담에 담겨 있는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모델이라는 것은 뭐 WHO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정신건강 보고서에 보면 예방과 조기 개입이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약딱 이렇게 1달러를 투자할 때 4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지금 아이들 미연에 예방 화재 예방 모델로 하면 미리 화재가 날돌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그게 호미로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곳곳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그걸 불 끌어 다니기에 급급하면 이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더러 실효적이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로도 못 막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호미로 지금 미리 미연에 불이 날 소지를 다 막아 예방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한국말 중에 진짜 어려운 말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괜찮아하고 아무거나가 진짜 어려운 말 같거든요. 괜찮아는 진짜 괜찮을 때도 있지만 괜찮아가 상관마일 때도 있고

0: 있고 내가 말해도 너는 몰라 일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먼저 알아챌 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1: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정서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인 자기 감정 표현하기, 자기 감정 알아차리.
0: 네네.
1: 우리는 사실은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채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0: 네.
1: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줄 모르. 어떻게 보면 감정 문맥, 어른도 마찬가지죠.
0: 네.
1: 그러니까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고 어른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0: 네.
1: 이 괴리가 지금 위기를 더 불러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괜찮다는 표현, 우리말에 여기 다 뭉뚱거려버리잖아.
0: 네.
1: 모든 감정을 뭉뚱거려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이제 그 친구들이 아직 자기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또 그때 해필 이모지가 나와서
1: 그렇죠.
0: 그냥 이모지 하나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1: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0: 네. 그러니까 그걸 더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끝으로
1: 아니
0: 네.
1: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아이들은 계속 변하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거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제는 맑았는데 네.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폭풍과 쏟아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괜찮다라는 말의 그 이면을 봐야 되고
0: 네.
1: 아이들의 그 잘 관찰해서 아이들의 행동도 뭐 그런 행동이나 말 그
0: 네.
1: 이면의 것들
0: 네.
1: 그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는 감정 독해력
0: 네.
1: 이런 것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0: 끝으로 네. 학부모님들께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의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막 우울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가정 문제, 뭐 이런 성적, 진로 등등의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그런 분류가 다 의미가 없어요.
0: 네.
1: 기본적으로 부모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이 부모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딱 그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멈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부모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폭싹 속았수다입니다.
0: 네.
1: 제가 그 금영이와 같은 87학번이어가지고요.
0: 네.
1: 공감이 더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보셨어요?
0: 한번? 네, 봤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였어요?
0: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1: 오래돼서 저는 딱 이 단어였어요. 그 양관식이 그러니까 금영이한테 그 아빠가 하는 얘기. 야 힘들면 언제든지 빠꾸해.
0: 네.
1: 뭐 일본식 뭐 영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0: 네. 언제든지 돌아와.
1: 언제든지 돌아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0: 네.
1: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심리적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함이 막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0: 네.
1: 요즘에 안 나오죠.
0: 너무 많은가요?
1: 너무 많이 올라가죠.
0: 네.
1: 왜 많이 올라가죠?
0: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고 가는 건가요?
1: 베이스 캠프가 너무 높이 쳐져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7,000m에 쳐져 있으니까 7,000m에서 정상 올라가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0: 네.
1: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가
0: 네.
1: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아이는 요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정상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언제든지 아이의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부모가 애 지쳐가지고 온 아이 더 해. 성적 수학 하나 틀려왔는데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높 밖으로 아이를 갖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0: 네.
1: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지난주 관내에 일어난 사건.

0: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 아이의 유서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유서 내용이 딱두 줄이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잘난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면, 수행평가, 수학 수행평가를 망쳤대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뭐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갖다가 사실은 뭐 발명대회도 엄마가 보내고 막이 과학고 보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종지목을 대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게 아니라 빠꾸해.
1: 네, 언제든지.
0: 언제든지 힘들면 빠꾸해. 그렇게 부모가 자녀의 베이스,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아이는 살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더 정상에 도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해발 0m에서부터 정상을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아이는 살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이의 조용한 침묵이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학맞이 교육특집 두 번째 시간,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괜찮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괜찮냐고 묻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눈도 맞추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표정에서, 표정보다 눈빛에서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팔팔하다라는 말. 국어사전에는 성질이 거세고 급하다,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데요. 8월 8일, 팔자 두 개가 나란히 짝지어진 오늘 날짜에서도 어쩐지 팔팔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죠? 태양의 기운이 너무 팔팔해 팔팔 끓는 듯한 요즘 날씨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달력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날짜에 어울리게 팔팔한 하루를 보내야겠죠? 오늘도 풍류로 팔팔하게 기운 복돋아 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풍경으로 출발합니다.

운담 풍경 건월천 누가 수를 실고 방화수류과지원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넘논한 것 황

반창랑 떠올랄니도 와르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중 행수를 그리 먹고

초도이요 석벽하여옹이라 새벽경을 가을 달빛

평평나는 주백군돈 헌거물처럼 흔나 은예농창 팔팔 뛰고 쌍쌍은 나이 눈피했다 청풍 눈사래고

동해로 건널지 아동박 금수강산 동금강서구원 남일의 북해양산 가야산 숭지산을 면나보고 삼각산을 올라가니 금봉용반장봉사세계방공이라 남산송배 우울창창 한강유순원 호호양양 춘대일을 대평계상반면신임당지라 주상전하는 자산 수류같진 산뭉수가 얼도록 승수무강하야 천천 만세를

0: 쩍.
1: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 풍경 함께 들으면서 8월 8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0: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거든요. 상큼한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토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772님, 무척이나 덥습니다. 마침 시원한 파도 소리 들려 채널 고정했더니 국악방송이네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겠습니다.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 토요일 1부 첫 곡이 해녀 노젓는 소리였는데요. 이 곡에서 함께 나온 파도 소리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풍류 세상 함께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4192님도 사연 주셨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풍류가 좋다 듣고 있습니다. 흥겨운 우리 미녀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고 멀리 부산 해운대에서 감사해요. 그곳 해운대는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겠어요. 시원한 바다 보면서. 바로 제 앞에 해운대가 보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4192님 종종 부산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3321님도 오늘은 정말 햇볕이 뜨겁습니다. 용호님도 건강 유의하세요. 풍류가 좋다. 화이팅!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함께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죽파의 가야금 연주. 가야금 산조 중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입니다. 김죽파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명인의 친손녀죠. 일찍이 조부와 스승인 한성기에게 가락을 전수받았고요. 전승한 가락과 자신의 독자적인 선율을 더해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냅니다. 가락의 짜임새가 매우 치밀하고 여성적이며 섬세한 감성이 뛰어난 산조죠. 오늘은 1980년에 녹음된 음원으로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메, 놀모 형님. 아, 날씨가 겁나게 더운디 어찌 지내신다요? 어제가 입추였다는디. 아, 입추 지난 날씨가 어찌 이렇게 이런다요?
1: 흥보, 너 이 무식한 이놈. 아, 입추가 무슨 뜻인지도 여태 몰랐다냐?
0: 예? 아니,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철기 아니어라?
1: 아따, 이 날씨를 봐라 이놈아. 아, 가을은 개뿔. 아, 인자부터 나아가 입추. 아, 이 두 글자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줄 텐께 흥보, 너 잘 들어라. 입, 아, 입 안 담으냐. 추, 아, 추워질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 자, 요것이 바로 입추의 참뜻 아니겠냐. 아따, 우리 형님 이행시 참 겁나 잘 지어부러. 아, 그걸 이제 알았냐? 하여튼간 여름 끝날라면 한참 멀었을게. 아, 당장 시원한 뒤로 피서나 가야 쓰겄다. 아,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구룡폭포 어떠냐, 흥보야? 아, 너도 짐꾼으로 쓸모가 있은께 아, 당장 나를 따라오거라잉. 아, 원해 형님. 아, 구룡폭포는 소리꾼들이 여름마다 찾아오는 산공부 명소 아니어라. 아, 우더리 가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소잉? 뭐? 산공부? 아, 그것도 무엇이다냐? 아, 당장 풍요사전부터 갖고 와봐라이.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산공부라는 말은 따로 사전에 나오거나 학술적으로 의미가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요. 국악인들 사이에선 통상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쓰이는 말인데요. 산공부라고 해서 반드시 깊은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어쨌거나 일상의 공간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련의 시간을 갖는 걸 의례 산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산공부라는 명칭은 아마도 판소리꾼이 득음을 위해 산속 토굴이나 폭포 앞에서 발성 수련을 했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과거의 명창들은 혼자서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독공이라고 했었죠. 이 독공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수록됐을 만큼 전통적인 판소리 수련 과정의 정석으로 여겨지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공부는 과거 명창들의 독공처럼 깊은 산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홀로 고통을 이겨내는 고행 방식에서는 벗어난 지 오래됐고요. 주로 명창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리 전수관이나 콘도 등 풍광 좋은 곳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공부가 현재에는 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악기나 무용 등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성창순, 이은하의 소리, 남도잡가, 보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류어사전에선 전통예술학도들의 여름철 합숙훈련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상공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누구나 한 템포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쑥쑥 성장하는 것처럼 전통예술인들은 이 계절을 집중적인 성장의 기회로도 삼고 있다는 것, 상공부라는 용어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남해성 안양년 오종숙의 소리,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웠죠? 정답이 쏟아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전영민님, 풍류가 좋다 들으면서 심리에 관한 책 읽고 있습니다. 정답, 바위타령. 네, 정답이었어요. 책 읽으시면서 곡 제목도 알아맞추시고 우리 전영민님 최고입니다.

아, 어떤 심리에 관한 책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배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최수현 바위 타령입니다. 용호님, 이 무더운 더위를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땀 많이 흘리지만은요, 물도 많이 먹고요. 우리 청취자님 모두 여름철 건강 유의하세요. 함께 잘 이겨내시게요. 더위도 잊을 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대금산조 한 가락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대금산조 이생강류 중중몰이입니다. 이생강은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정기에서 한주안으로 이어진 가락을 배우고 자신의 짠 가락을 넣어 자신만의 산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감상하실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산조 중 중중몰이 함께 들으시고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늦은 나이에 소리의 길에 들어섰지만 쉼없는 정진으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주은숙 명창의 삶과 음악입니다. 판소리는 삶을 노래하는 예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리꾼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 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주은숙 명창의 삶이 그런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그는 안숙선 명창의 첫 스승이었던 주광동 명인의 딸로 전북 남원의 판소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젊은 시절 소리꾼의 길 대신 평범한 삶을 선택해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시 소리 앞으로 이끌어냈죠. 33살 취미로 시작한 민요에서 이명희 명창을 만나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이후 이일주 명창에게 동초째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를 신영희 명창에게 만정째 춘향가를 사사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는 더욱 치열했죠. 하루 대부분을 소리 연습에 쏟아부으며 득음을 향해 정진한 끝에 소리를 시작한 지 11년 만인 1996년 전주 대사순우리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며 명실상부한 명창으로 자리매김했죠.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건 판소리 연구소를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지역 판소리 전승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은숙 명창의 소리는 깊은 통성을 바탕으로 한 묵직한 성음이 특징인데요. 현재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춘향가 등 네 바탕을 소화할 수 있는 드문 명창으로 손꼽히며 대사습 장원 이후에도 서울을 찾아 신영희 명창에게 춘향가를 다듬으며 명창에게 배움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전통은 일찍 시작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죠. 우리 주은승 명창의 소리는 늦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그의 소리 동초째 심청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판소리의 감동과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소리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신봉사는 뺑덕이네 데리고 황성으로 올라가다가 주막에 들어 잠 잘 적어 뺑덕이네 몹쓸 려는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를 벌써 꼭 길러 약조하여 주막 난방에 두었다가 신봉사 잠든 연후에 둘이 손을 막아주고 자꾸 밤중에도 망을 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초저녁 잠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는지라 아유 뺑덕이네 아유 뺑파 이거 어디 갔는가 이곳석 저구석 오를 더듬노건구나. 신봉사고 동마 뺑덕이네를 찾는다 요보소 뺑파 이곳서 이리오라면 이리와 요바라 뺑파여 돈만 가장과 편양을 하면 요 편내의 수신 제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올 채

원예리와 아무리 더듬어 봐도 뺑득이네가 없는지라. 신봉사 방저 가지고 여보 주인 예 안에 우리 마누라 안 들어갔소? 아니요. 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자던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주인이 찾아줘야지. 아 같이 자던 그 여인 새벽길 친다고 어떤 봉사가 벌써 떠나던데요. 아니 붓이 어쩌고 어쩌. 아이고 인형 갔구나.

이기엔 전하 어리없고 사전 엄둔 연연한

소변이 타양에 왔어 나를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었느냐

잘 거라.

본처님은 무슨 도술로 논이기라가듯이는 나.

새끼 손 호래가 팍싹 깨물어 갈련. 워라 워라 워라 워라 현철하고 얌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대요 내 딸 심정 생이별도 오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니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의 쇠아들놈이다 이년. 막담을 덜컥 지워놓고 나리에 차차 밝은니 주인을 불러서 아래 닦고

하늘을 올라간다. 주먹밥 골라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뺑생은 말간구도 없고 뺑덕이 내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없어 저거

줄렘 올랐다. 황성철님 먼 길을 어에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면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칭 분별을 모든 원병신이기 어이 쳐주고서 가잔 말이냐. 새만 푸르르르

0: 못 올 텐데 누구도 날 버리고 내가 뭐하고 제일 잘 될 소녀 세수 방 따르서 철 거라 더듬 더듬 올라갈 때 이때는 어느 땐고 본율 한도 위라 태양은 붉었던디 피지땀을 흘린 병원석 한 고출당 누구니 뱃속청 타온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신봉상 거동무소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어르시구나 반갑다 유월염 전도운 날 참 하여서 복용을 걸으면서 그런 마음도 예절을 대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인지 어르시구나 반갑다 의관 의복 걸어서 놓고 물개가 풍덩 들어서 예 시원을 구구장이 좋다 몰라 주먹을 덮은 쥐어 양치 쥐어를 놓고 요고고 또 한 주먹 더 흩어건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에이 시원한 구구장이 좋다 삼각 쌀로 올라서 흔들 이어서 시원 놓며 동예술을 다 마시는 돌 기어서 시원 헐거나 헐시고 좋구나 지워자 좋네 둠벙둠벙 다닌다
1: 주은석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황숙경 외 여러분의 연주, 해령 1장부터 7장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난날 우리 예인들은 아주 멋진 팔도 유람을 꿈꿨는데요.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에서 그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태워 앞세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명 모두 모아 각기 찬압 행찬 장만하여 팔도강산 구경가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명인 명창 풍류랑 멋진 풍류남아 수백명을 모으고 찬합 행찬 이 만난 음식 장만에서 팔도강산 구경을 간다는 건데요. 팔도강산까지는 아니라도 요즘 한참 휴가철이라서 지금 어디론가 훌쩍 떠나 계신 분 많으실 듯합니다. 아직 휴가 떠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와 함께 와유강산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겠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팔도 유람을 떠나 풍류남아 수백 명과 명인 명창들이 함께 유람을 간 곳이 여러 장소가 나왔는데요.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의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 등을 구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시간이 있어도 아직 갈 수 없는 곳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었죠. 대동강, 구월산의 옹진수, 금강산, 이 언젠가 금강산으로 휴가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날도 있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기숙의 산주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그리고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성국의 공무도하가,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의 강산무진도,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인 조은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작곡상은 한국 문화의 발전과 창의적 음악 양식의 정착과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표로 1977년에 제정됐는데요. 이번에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들의 음악적인 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귀숙 작곡의 산주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문인화가인 이인상의 그림 와운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운은 소용돌이 와, 구름 운자를 쓰는데요. 바로 소용돌이 구름을 말합니다. 와운이란 작품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경랑 같은 먹구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작곡자는 이인상이 그림에 쓴 화제의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를 생각했는데 술 취해 쓰려다 구름 뭉치가 되었소.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저 웃음거리 외다. 이런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화가의 숨겨진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런 점에 작품을 착안한 듯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산주아쟁이 쓰이고 있는데요. 산주아쟁이지만 산주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기의 폭넓은 농현,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을 통해 그림 속에 내포된 비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작품의 전개는 화가의 내면 세계를 시각적 장면 묘사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인상이란 인물의 신분이 서얼이라서 관직 생활에 대한 좌절이 있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았고 거기에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상의 와운, 소용돌이 구름이란 작품에 그와 같은 가슴의 우려리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작곡자는 이인상이 회화의 수묵기법으로 표현한 그 멋을 전통악기의 색채와 현대적 음악 구조와 접목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이규숙 작곡의 산주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듣겠습니다. 최혜림의 아쟁,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기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와운 들으셨는데요. 최혜림의 아쟁,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화가인 이인상의 그림 와운, 소용돌이 구름이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었고요.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작곡가 이귀숙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김성국의 공무도화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내용으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우리에게 공무도화가는 한문으로 번역한 공우인이란 작품이 진나라 최표가 쓴 고금주에 소개돼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이고요. 우리 문헌 중에는 해동역사라든가 대동시선 열알기와 같은 작품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이렇게 16자 아마도 학창시절에 배운 걸 대부분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찌할꼬.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물이 중요한데요. 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이별, 죽음을 표현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우를 타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 불렀다고 하는데요. 공무도화가는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작품입니다. 광리자고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아내 여옥에게 전해주자 여옥이 공우를 타며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뒤따라 외치며 막았지만 결국 물에 빠졌다 하는 바로 그 광경을 광리자고가 부인 여옥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옥이 공우를 타며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하니까 듣는 이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이 공무도화가를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장차 임을 어이할꼬. 슬픈 사랑의 노래인데요. 작곡자는 이 곡의 주제가 순환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의 세 가지 내용을 표현한 곡인데요. 김성국 작곡의 국악 관현악 공무도화가 듣겠습니다.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악 관현악 공무도화가 들으셨는데요.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관현악곡으로 만든 음악이었죠. 작곡가 김성국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 작곡의 강산 무진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산 무진도의 부제는 마치 하나의 화두 같은데요.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에서 무로 향한 긴 호흡을 담고 있는 이인문의 수묵담채 강산 무진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이인문의 강산 무진도에 음과 악을 두어 작업하기 위해서 연시조 산중잡곡을 화폭에 넣었습니다. 이 연시조는 음악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화폭에 넣은 그림은 8m 그림이 흘러가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줬는데요. 음악은 이 8m 그림이 흘러가는 영상과 함께 공연이 됐습니다. 작곡가의 작곡 노트가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한데요. 강과 산이 끝없이 흐르는 자연 안에는 끝이 있는 한계로 둘러싸여 버린 인간의 욕망과 삶과 죽음이 있다. 유한함으로 무한함을 추구하고 끝 있는 유한함에 낙담을 하다가도 끝없는 무한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순환적인 번뇌와 해탈이 지속되는 공간은 본 작품에서 그림과 시와 소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가적이면서도 불가적인 그런 화두를 잡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듣겠습니다. 정각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상진님께 아뢰나이다. 평생을 살아갈 앞길이 너무 짧아서 서럽습니다. 바라건대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끝없고 끝있고 끝있고 끝없다 들으셨는데요. 정각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이었는데요. 이인문의 수묵담채 강산 무진도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윤혜진은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으로 조은화 작곡의 Der Weg zur Naturfür 대금 und 장구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원 제목이 독일어로 되어 있죠. 이 곡 제목에 나오는 자연으로 가는 길은 악학괴범 서문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이와 같은 제목을 정한 듯 합니다. 작곡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학괴범의 서문에서는 음악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이를 대금과 장구로 표현하였다.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 발전시켜 활용하였으며 비전통적 요소로 국악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한 연습곡이다. 작곡자는 비전통적 요소로 국악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한 연습곡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여러 음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펼치고 변형, 발전시켜 활용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은화 작곡의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듣겠습니다. 이창우의 대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은화 작곡의 독주곡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이란 작품 들으셨는데요. 이창호의 대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이었는데요.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라는 악학괴범 서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이를 대금과 장구로 표현한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조은화는 2013년 당시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 출강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귀숙의 산조화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성국의 공무도화가,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의 강산무진도,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으로 조은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강술래 준비했습니다.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여보세, 뛰어보세.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 술래.
0: 깊은 마당이 옛 터지게.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와 새기, 저 새기. 고운 남생이 놀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규두랴 아랑규두랴 솔라무초야 내댓글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강주고 더듬생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0: 정정정예영자
1: 이덕운산청예영자
0: 정정정예불자
1: 이덕운산청예불자
0: 정정정예불자
1: 이덕운산청예불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대사리끙자 나무대사리끙자 유자꽁꽁채미나넘자 장장장버리여
1: 고사리대사리끙자 나무대사리끙자 유자꽁꽁채미나넘자 장장장장버리여
0: 고사리대사리끙자 만부대사리끙자 송구끙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뱃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뱃난다 덕성 풀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지압 없애
1: 아!

0: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꼬리따세
2: 잡았네
0: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영순은 전라남도 진도 태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특별히 강강술래를 많이 하면서 또 소리를 잘 하셨다고 하죠. 그의 실력이 강강술래 보유자였던 최소심의 눈에 띄게 됐고요. 이내 그의 전수생으로 선발이 돼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별신굿, 이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특징은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바로 동해안 별신굿인데요. 오늘 이 음악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별신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추였지만 아직 가을 느낌을 갖기엔 좀 이르지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예보를 보니까요. 아주 조금씩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열대야라도 가시면 지내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왕세청 두극 나세계로 부도 편하니 하오실 때 옛날이라 저예지갓 날이라 저가 저 아작류 설법 시절 송덕시마

삼천 국력 큰어리고이야 나라 지국을 하옵실 때 재물은 이 모양대로 해급 많은 자식은 이 모양

일령아시 떨려 듣는 건 귀신이요 보는 건 사람이라 인자는 하망지척이요 신자는 명금철이라 어스람 저 달빛 때 그림자같이 오셔가지고 연불로 칠을 닦고 아 구선 석석에 추억받아 금세상에 미련을 다 버리고 원 없이 한 없이 못다 살아가신 명복은오 형제 처자식들 부모의 일가 처족 내 그게 영세 불명하고 가옵실디 팔은 가자 등장 가자 어디 매로 발은 갈고 어디 매로 등장 갈고

알게 젊은 사람은 늙지 말게 그런 연유로 바른가오. 오기대왕님 전 바른가면 무슨 연유로 바른가 알고.

둘째도 공주요, 셋째도 공주요,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한테 줄에 공주 여섯지를 낳는구나. 이래 하였어 공주 이름을 지어보자. 첫째 공주는 천상금이야, 둘째는 지상금이야, 셋째는 해금이야.

혜자 하나 놓기 원이되 원악금이라고 지었으여 천유모를 하나

7대 부인이 하룻날은 정원의 꽃밭을 거닐며 꽃에다 물을 주고 있더라니. 아, 대골 대문전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 요랑 소리에 들려오니 시녀들을 불러서 대문 밖으로 내다봐라. 시녀들이 나가더니만 어떠만 스님이 와서 시주동량을 하오이다. 시주동량 달라 하오니 그 말 듣던 길대 부인이 스님을 안으로 메셔라. 스님은 안으로 메시고 오니. 아, 선인가 두 손.

제주 동양은 얼마든지 들이겠사오나 만첩 산중에 부처집을 모시고 불도를 닦는 스님이면 사람의 사주팔자도 보시고 관상도 잘 보시겠지요. 우리 대왕님 사주팔자에 태자가 있는지 소첩의 관상에 태자 아들 자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오. 이 말씀 듣던 서짐이 마마님요 마마님요 미천한 소승이 어찌 높으신 분의 용안을 살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절에 부처님이 연금하시오니 코양미 300석을 불전에 시조 올리시고 금불부처 도금을 해오

양주가 섣달려를 백일 정성을 올리시며 태자를 볼까 하오이다. 빌고 땅 넣은 배놈 무쇠도 녹는다고 여보시오 스님요. 그만한 일이라면은 소첩이 홀자 결정을 할 수 없사오니 대왕님과 의논하여 보리다 절로 돌아가 계시옵소서. 스님은 절로 돌아가시고 길대부인 대왕님 전에 건너가실라고 그때야 대왕님은 대궐에서 기거하시고 길대부인은 대궁에서 기거하옵실 때 대궐로 건너가실라고.

기술라매고 잎을 그려다 옥지만 금나비 주름 잡아 무지개 말을 달고 영구 영천 끈을 달아 맵시 있게 졸라매고 순금미단 작지고리 끝을 비단 안을 밭이 반달 같은 이슬달

왕님 마시란 말삼 여보 절대 보인 아. 우리가 아. 태자 하나만 나 본다면 아. 그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리오. 그리하여 그날로서 고향민 삼백성과 정리와 초처 초하고 향하고 아, 시주 올리시고 양주가 석달 열흘 백일 정성을 떠나시

오기 맞이 인등 맞이 백일 산재 나한 불공 질석 불공 재석 불공 산신 불공.

달려를 얼마지막 하는 날에 양주가 꼬만 하늘 얻는구나. 하늘에 서기가 박공하고 이러리 명랑터니 선인옹이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에는 하가니요 몸에는 하으로다. 월패를 런지 차고 개아가지 손에 들고 옥배 소리가 쨍쨍 터니 의연이 오연양이 뚜렷한 월궁 항아 달 속을 들어간 듯.

저기야 선녀의 고모야 부인 앞에 나려와서 애연이 여짜오대 소녀는 다른 사람 아니오라 하늘의 쌍모의 딸이러니 반도진성 가는 길에 옥진은 비자 잠시 만나 수작을 하옵다가 내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서 득제를 하시고 인간을 저

아빠를 몰랐더니 배상록은 후토부인 재불보살 서가임이 대구로 지시하여 지금 찾아와서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고 길대부인 품에 와서 안개근을 깜짝 놀라 이렇나니 난강의 일몽이라 대왕님과 양주몽사 의논

피를 모아 석달인 즉 걸고 밥에는 면에 나고 장에는 나장내 나고 물에 흘려 나고 넉달 다섯 달에 반증을 구하 일곱 달에 애칠승을 구하 구석 십사억을 고에 채워놓으니 앞난산은 높아가고 뒷난산은 낮아간다. 그때의 길때 보였나 요번에는 설마 태자를 놓겠지 꿈도 다르고 들인 정성도 있고 하야 부처님의 언덕으로 태자를

야, 이불도 만들고 포대기도 만들고 이렇게 포에다 샀어. 하루하루 지낼 적에 그때 대왕님도 요번에는 태자를 놓을 것이라고 대상같이 믿고 기다리는구나. 그래하여 하루날은 있더라니 순산기미가 있는구나. 길대 부인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치둥굴 내리둥굴 알걸 낸다. 여러 궁녀들이 들어왔으냐 산바라지 시킬 때야. 여자 나이 서른 안에 자식 내게 하지 서른이 넘고 사십이 넘고 보면은 노산이 되었어. 순산하게 힘이 든다.

궁예에 탄생을 하시는구나. 여러 궁예들이 삶을 갈라서 모형을 시켜 두대기에 옷을 입혀 놓고 길대 부인은 나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잠시 잠깐 기절을 하고 궁예들은 엎드려서 대성통고 울었문데 이때야 길대 부인의 정신을 차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여러 궁

방석하다는 말만 하니 무슨 일인지 그때 여길 때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아기를 저태다 끌어당겼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듣기 싫네. 마구간에는 갖다 넣어라. 말짐승이나 밟아 죽이게로. 누명이라고 거역할 거 마구간에 갖다 넣으니 말짐승이 밀어낸다. 외양간에 갖다 넣어라. 소짐승 먹이나 되게로냐. 외양간에 갖다 넣으니 소짐승이 미리 알고 잠이 들어 자는구나. 아기 누운 자리는 햇빛이 서기가 반복하니 마음대로 죽이지도.

아기는 바둥바둥거리니 궁녀들 하는 말삼 마마님요 어린 공주님이 무슨 죄가 있사오니까 아유 아기를 바로 누에 놓고 이를 장차의 할고 대왕님 거기 어찌 무슨 말씀을 드린단 말이냐 그때서야 대굴에서 기별이 사람이 와서 순산을 하였으면 공주인지 태자인지 어서 밥 빼아래라 하는구나 어느 난절이라고 거짓

다른 때로 고하여라. 대왕님 그게 대왕님이 참 앉지를 못하고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씀 듣더니만은 용상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것이 웬 말이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한전이라고 거짓으로 하래니까 요번에 또 공주집을 생산하였다 하오이다. 대왕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다. 공주라 하면은 여섯이지만 해도 이 대구라는 여국나라가 불명한데 태자 몰랐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바비 대골 밖에다 갖다 버려라. 만약에 이명을 거역하며 길대 부인이라도 성취를 못하리라. 천벼락에 떨어질 것이니 빨리 진행하라고 호통을 치는구나. 이 말 듣고 길대 부인한테 갔어요.

내 피 줄이고 내 살인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새 밑에도 도끼 들었다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니까만은 요번에는 참 대왕님이 너무나도 태상같이 믿고 있다가 공주를

순산한 산모가 되다 보니 얼굴은 늙지같이 부어갔지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두 눈에 눈물이 비오듯이

여기서 잠깐은 쉬어가자. 죽였던 내가 죽이고 살렸던 내가 살리고 버렸던 내 손으로 버렸던

몸에 안고 파워에 올라앉아 대공주여 내 딸이 그래도 평민이라고 태어나도 성 하나 이름 두 자가 있는데 일국의 공주로 태어나서 어찌 이름이 없을 소냐. 당신의 이름 없는 무명지 손가락을 피를 내어서 깨물어 피를 내어 아기 입은 속 저고리에다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거나. 여봐라 여기가 무슨 산이냐. 마마님요 여기가 베베랑산이라 하옵나이다.

미안해 새끼야. 그래도 진자리에서 10달 동안 배신 냈다가 나왔어. 그 자리에서 전 세상을 떠나도 10달 동안 뱃속에서 애미 뱃속에서 배 실렀던 천국이 있어서 일정 간장이 다 녹는데 깜짝깜짝 눈뜬 이 자식을 어디다 버릴 거나.

불며 아기를 찾을 물리고 있으니 난데없이 머리 위에 하기 한 마리가 빙빙빙 돌아다니니 예끼 몹쓸 놈의 짐승아, 아무리 우리 공주가 네 밥에 튀었을 망정 내가 너를 줄까 보냐. 저리 가거라 허이 허이. 이렇게 호쳐놓고 아기를 보며 울어 물며 젖어 물리고 있더라니 난데없이

얼굴을 감싸고 눈을 감싸고 있더라니 이때 하긴 날아와서 아기를 뻥 낚아채어 가는구나 소래기 뼈가리에 채어가듯이 낚아채어 가고 나니 몰개 바람 해오리 바람도 잔잔하여지니 여러 궁녀들라 길대 부인 정신을 차리고 보니 품에 안은 아기가 온 데가 내 전인 없다.

대궐에 계시는 대왕님 마음은 오죽하시오고 그 심정은 어디다 비할 수가 있겠사오니까 대궐에 계시는 공주 여섯 분을 생각하시더라도 어찌할 수 없사오니 그만 고정하시고 대궐로 가사이다.

자식이 없는 내 팔자를 한탄하지 누굴 원망하야. 죄 없는 어린 자식을 갖다 버리라 해놓고 가슴 속이 하인 맺혀 이름 모를 병이 들었어. 자리에 앓는구나. 누워서 앓는 세월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니 아무리 좋다는 안명약을 써도 약 효력이 전혀 없고 명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도 병명이 아예 없으니 일장창의 할 곳

병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가 되다 보니 대왕님은 자리에 누워 앓는 세월 15년 세월

인사를 나누더니만은 스님요 스님요 스님이 15년 전에 시키시는 대로 불전에 시주 올리고 부처님 보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보니 지금 우리 대왕님이 그때부터 자리에 누워서 아프신 세월이 15년 세월이 흘러도 명약을 써도 약효를 기전이 없고 명의원이 진맥을 해도 병명이 아예 아니나니 일장창의 하오리까 서짐이 우리 대왕님이

스님 하시는 말씀 마마님요 대왕님 앓는 병사는 서천세국의 약물을 드셔야만 낫는 병이로소이다. 그럼 스님요 서천세국이 어디오니까 어디로 가면 그 약물을 구할 수 있어오니까 소승도 말은 들어

흔적없이 사라진다. 그때의 길때 부인 아무래도 스님이 예사 스님이 아니로다. 여러 정성들

우리 대왕님은 서천 서역국에 약물을 드시면 낫는다 하오니 약물만 구해오면은 높은 벼슬도 주고 자손 대대로 손손이 많은 채물도 먹고 살 수 있는 채물도 많이 넉넉히 준다고 서천 서역국에 약

꼭꼭이 방을 갖다 붙이시고 명을 나리소스. 이 말 듣든 삼정승 하시는 말씀 마마님 여길 때 부인 마마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목숨은 하나여운데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물을 기르다 먹으면은 명도 길고 오래오래 살고 역발사 기운신 하우 장사처럼 그래 한다 하여 서천서역국에 약물 기르러 갔다가는 한 사람도 돌아 살아서 약물 구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하니 그곳으로 누가 갈라 하오니까 한번 가면 못 오는 게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기 목숨 죽고 나면은 높은 벼슬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오며 재물을 아무리 많이 준들 하나 죽고 나면 내 하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오니까 어느 누가 갈라 하오니까.

공주 첫째 공주 하는 말이 어머니요 어머니요 마지가 잘 때야 동생들을 잘 돌볼 수가 있어오니 부모님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맏자식을 태산같이 믿고 막내를 제일 못같이 끼고 가신다 하시니 막내를 못같이 끼지 마시고 밑에 동생들 잘 보살피고 잘 보듬을 테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옥새는 제일 마사오인데다가 점지시켜 주시며 그리 약속하오니다. 아버지 살릴 약물 구할 생각 아니하고 옥새부터 담을 낸다.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마찬가지 넷째 다섯 여섯째 막내 불러놓고 물어볼라 하니 막내의 공주는

도 못하겠고 전부 다 옥새만 탐을 냈나. 아이고 길대부인 대왕님 곁에 가서 울어물며 손을 잡고 대왕님요 대왕님요 우리 대왕님은 이제는 아주 죽고 영 죽었네. 대왕님 살릴 약물을 구하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 장차 어찌하오리까요.

아니야. 이래 울다가 잠시 잠깐 잠이 들었구나. 비몽사몽간에 길대 부인은 들리든 말든 난데없는 목소리같이 음성이 들리는 내 길대 부인은 무슨 잠을 그리 깊이 자는고. 어서서 일어나세요. 베베랑 산으로 올라가나 파리대기 공주 찾아다가 약물 구하러 보내시오. 깜짝 놀라 일어나니 난강일몽이라. 이것이 어쩐 일인고 이것이 무슨 말인고. 에이 눈먼 자식의 효자라고 죽으라고 갖다 버린 우리 파리대기 공주나 살았더라면 약물 구하러 갔을랑가. 말을 이래 했을 뿐인데 15년 세월 동안에 짐승이 참이 물고 가서 짐승이 물고 갔는 그 산에 찾아가 보라 하니 이 말이 웬 말인고 싶어서 깜짝 놀라 살았으면 15세가

시녀들 타리고 가마를 타고 그 산천으로 올라갔나. 그때에 파리대기 공주는 하늘에서 선녀들 우삼선녀가 내려와서 배랑산에다 산중턱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대기 공주는 산신령님 께 글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날 때 낮이면 볕을 보고 밤이면 이슬도 맞고

넣어놓고 크게 앉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개나리 보따리를 하나 주며 어서 바삐 이 산을 내려가거라. 너 오시가 되면 대궐에서 너의 모친이 너를 다다리러 올 것이니 모친을 따라 대궐로 돌아갔으랴. 서천서역국 약물을 구해서 아버지를 살려라. 이 말을 떳떳바리디께 신령님요 신령님요, 나는 이산천에 서나서 이산천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거기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엄마가 어디 계신단 말이오. 너가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하늘과 땅도 응에 있고 나무들도 짝이 있고 그리한데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서 난단 말이냐. 가서 너의 표적을 보자 하거더니 개나리 보따리를 주면은 보따리 걸러보면 알도록 했을 테니 이걸 가지고 시각을 다투니 어서 바삐 가거라. 신령님의 분부라서 거역을 못하

파리에 내게 오면서 저 부인이 저래 우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건 무슨 일인고. 인자지정이라 핏줄이라 하는 것은 자연지 댕기는 법이라. 길대 부인이 인기척이 들려오니 거길 바라보며 거기 오는 그대는 오다가 우리 파리대기를 못 봤는가. 소녀가 파리대기인데 어찌 저를 찾으시나이까. 점점 다가오니 어찌 보니 사람 같고 어찌 보니 반은 짐승 같구나.

개나리 보따리 던져주니 포자기 끌러보니 길대 부인 당신이 이름 없는 손가락 깨물어서 피를 내어서 친필로 썼는 발이 되기라고 친필이 불명하다 피는 변했어도 글자는 변치 않는 법이라 아기 속저고리에 적힌 필체를 보니 당신의 필체가 불명하니 우르르

바뀔 때 외국애들 그 산을 내려온대. 대왕님이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대월로 돌아왔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이 되니 부처님의

발이 나가지고 어찌 보면 사람 같고 짐승 같다는 판이 되기에 대굴에서 3일 만에는 모욕을 하고 나니 노란 털을 벗는데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지 석달 열흘 백일 정성 기도 드릴 적에 갑자 4월 초파일날 꿈에 보던 선녀가 불명하다. 내 공주야 내 딸이야 파리 때가 이제는 대굴로

자연지 걸리는 법이라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소녀가 약물 구해

언니들과 어머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옵소서. 소녀가 무슨 일 있더라도 약물 구해 오겠나이다.

오랭이 다리를 꽝 물고 뺑뺑 돌아노니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도망을 하여 차 의주 압록강까지 갔던가 보더라. 거기서 숨 좀 돌리려고 그냥 헐떡거리고 앉았는데 바위 틈새에서 남생이란 놈이 뾰족조롬하게 비친단 말이오. 가를 또 잘하러 알고 워메 저 징그런 놈이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 허고 냅다 내뺀 것이 함경도 새소나무 호계까지 갔던가 보다. 거기서 저 혼자 장담을 하는 말이, 아따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나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된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로구나. 목욕 재개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뒤 개별

진토를 쓸어버리고 암상으로 재판 삼

목실 주원항 방위가려설놓고 은한 말이 잡았네요. 어동 육서로 판쳐놓고 석

갑신 6월 갑진삭 임자 처치해질 남해 수궁 별주부자라 감소고 상천일월 성신우통 명산신령님쯤 치성으로 인하이다. 용왕이 우연 특병하야 선우도 사문병 위에 토끼가 아니라 싸우니 중산 토끼 한 마리를 허그바 없이 뭘 상사상향 필기를 난 후에 한 것을 바라본지 묘한 짐세기가 앉았다. 두기는 쫑긋 눈은 토리도리 거리난 늘 신공댕이 뻥뻥 차 변척 산유 우편은 녹수 언니 녹수첨 산에 애구번 장성 휘르르 아진 양요 속 들라 달라

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만기여여 저가 섰는 게 토생원 아니오. 토끼가 늙고서 좋아.

어요 비세가 자고 날 찾나 소양산패기 속죄와 최미허자고 날 찾나 백화시연척일승기 춘풍석경 화림중 성진화상이 날 찾나 관헐장 직황남

안산 과부토끼가 연풀을 맺자고 날찬나 요리로 깡쪽해리로 깡쪽 좌우뚱거리고 내려온다.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 보고 딱 들이 바다 껐다. 아이고 거야, 아이고 이마야. 그분 최면의 남의 이마빡은 왜 이렇게 받으시오? 내 코도 다쳤소. 피차 일반이오.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께서는 뉘려하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고 허요. 께서는 뉘려하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음양 순사시여던 예부상서 월퇴일러니 더약조 대치하여 장생약 그릇 찍고 적하중산하여 머무른지 오랠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퇴선생이라고 부려요. 별주부 듣고 함소할 퇴선생 높은 이름 들은지 오랠러니 오늘날 상봉치는 하상견지 마냐요 만만 무고 불치기로 쏘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국을 들어가면 훈련 대장은 꼭 사실 것이오. 미인 미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런디 태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시오? 뭐다 지내는 재미는 무쌍이지요마는 세상 흥미를 한번 잃을 테니 들어볼라요? 그럽시다. 인제 없는 녹수청산 일모황후헌청문 날에 월출 도홍 여 참을게요.

목실 양식을 삼아서 간식을 째 신여분 이리급 서명산 찾으 완경을 째 여산동남 오로봉과

산이명 태산 숭산 형산화산 만악천

금예산 수해흥산을 아지 폰고거든 시보다 돌고 영조상상봉을 완완히 기어올라 흑군을 박차고 패군을 흘 무릅쓰고 여산에 딱주영화 위곡길 출경

열 완완이 삼열하니 등태산 소천나의 공부자의

0: 난완허구영 나의 대면 유산을제 있다 심심하면 적송야해 안기생얼 종아리 때리고 어른이 강산 풍경 흥미해간에 지상 신선에게 나쁜 인가
1: 아닌 게 아니라 좋소 좋아 당신은 발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도 참 잘났소 그런디 퇴선생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디 딱 본 게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은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은 당하겠어 에이,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너네 그려?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 대신 새 삼춘구출을 다니네 대한음동 서란풍 만하게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이 칠제 행

짝 알짝 던진 듯이 안전고동 초희왕의 원혼이요. 이럴 곳 초북의 상 소중랑의 원한이라. 거주려서 죽어려 도끼 새구둥 구부리고 산동고생을 개우지네. 백도호의 주니워드 주린구복을 채우랴 심산궁고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기대를 적어 골고리 못 친건 못할게 검찰게요. 펑펑이 섰는 건 배받은 응조로다. 목달 개해 치게 되면 결혼지사가 대롱대롱 채수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에 돋는 건 도깨 대구리 덮치려고 무고래 굳은 안수리 짓을 그로 휘어들어 보리꾼 사냥개 음산골로 기어 올라 버긋버긋이 뛰어갈 때 토끼 놀래 호두덕 호두덕 수활치 미루어라 대동청

그분 반경 맞은 소리만을 해도 저 더 하는데 그러면 네가 이까지 요산 중등으로 돌게 중등으로 돌면은 성하에 숨은 보수 보는 토끼도 그려고 불체지는 높어서 불감토 부사머리 꼬 상사배물의 외물 초청 화약덥사슬을 흘렀노 반달 같은 방아시 고초 같은 물을 얹어 한번째 그리

그래도 독존된 양선 술 먹은 초군이요 그대가 짱 생각은 이백등치리에 곤곤 한태조간 양 적벽 항상 화전 중 조맹덕 정신이라 거위에 조려서 죽어를 토끼 증암절 백성 같음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때 자른 꼬리를 사태죠 요리깡쪽 요리깡쪽 깡쪽접동 뒤돌째 목궁기 쓴대라고 밑궁기 초총놀이 이안이 팔란옛나 팔란 세상하다는 실내 조사 한보다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내 이러며 무슨 정으로 유산 무슨 정으로 와한골 아까 안기생 적성자 종아지 때렸단 그런 그 아지 뿌랭이들

토끼가 가만히 듣더니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내 모양이 영락없이 그렇소. 그런디 내 팔자는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하오?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흥미 반기 듣고 가자 하면은 마다할 수 없고 또 막상 가자고 한들 갈 수도 없음께 애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인사불성의 쇠아들놈이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별주부가 구변을 내는디 우리

언지라 천양지간에 했네 최대하고 만물지중어

명반 탐은 안유 불로 촛불 쌓약을 실토록 먹은 후에 주흥이 도독 할제 척벽강 소장 춘과 채석강 태백 흥미 예와사를 쓰면 이 세상에 왜 있으리 제약하던

이러한 게 미를 알았던 돌 이 세상에 있을 소나 반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선생도 수궁을 알면 훨씬

밤낮으로 데리고 번새통 나을.

어떻게 별주부가 구변을 잘해 놨던지 토끼가 싹 돌렸겠다. 할 일 없이 수궁을 따라 들어가는디 자랑은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종깡종 월로 수비를 내려 갈지 건넌 산 파워 등에 요란 놈이 나앉으며 요바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어디로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허허 자식 싫은 놈

나는 고얘기를 하기를 토상 호비라 하였으니 너 와나와 이 산중에 안혈의길들이고 임천에 같이 놀아

옛말을 못 들었나 칼잘 쓰는 여인 형아 역수 한풍 슬픈 소리 당사일그체 못하고 천추원한 초의 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하여

잘 가시오. 나 오늘 우리 여우사촌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수궁에 들어가 훈련 대장은 말고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 여우란 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실상은 내가 육지에 온 지 여러 날 되었소. 맨 처음 저 여우란 놈을 만나가지고 수궁 얘기를 했더니 아 저를 데려가 달라고 텅 사정을 하지만은 간교원 저놈 심술 불각은 허겁기에 안 되겠다고 딱 잡아 뛰었더니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뛰어버리고 지가 따라가려고 오는 것이여 시방. 그러고 먹을 때는 지가 앞을 서고 죽을 때는 퇴선생을 앞에 세울 것이오. 더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릴 총알 꼬르륵 탁! 그 탕소리는 빼내도 그런다. 그런데 수궁에는 총 없어? 허허 이런 멍청한 양반. 아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 나가는 것인데 물속에 총이 있은들 어찌게 쏠 것이 어찌게 쏴? 그렇다고 내가 아니 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수국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했는데 수궁 천리.

왕을 가보았고 위수부강 태공동 문왕 따라의 줄을 하고 헌기도 참

이도 소화 따라 한중 가서 대장단 올라 쓰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공을 들어.

월실로가 흐른댄가 심기장검 벽파산계 왕래를 거든 거로뺀가 오호상연월 속에 범상공 노든 뱀가 통강칠리탄에 엄자등어 낚시뱀가 야야 흥창파

저기 저기 네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가려느냐? 가지 말고 개 잠깐만 불러 나의 한 마디를

해라. 배구고 원청산 놀던 토끼가 소곤 천리

0: 조금 무디전하여 다오 잔말을 하고 내려갈게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선나오 물결이 와르르르르르르 줄렁 쉐 엉커지 흘러가네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살아와 물결이 출렁 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왔다며 저 물 좀 보소 여보시오 별주부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고 해도 나는 못 가겠어 이놈이 따따하던 양지 쪽을 찾아가더니 제 얼굴을 그냥 좋은 반찬도 막 떼작거리듯이 그냥 이리 떼작 저리 떼작 떼작 떼작 하고 앉아있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예이 숭은 잠녀러 새끼 벼슬하러 가자는데 용댕이 뒷줄 땡기듯 너무 자신다 옳다면 오고 말테면 말어 그래도 꼭 데리고 들어가야겠거든. 물속에서 그냥 동당 동당 떠서 놀며 여보 태선생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저 물에 뒷발목을 딱 잠가보아서 물이 목물쯤 차면 가려니와 더 깊으면 나는 못 가겠어. 글랑은 그리하시오. 이놈이 좋은 꿰낸 채우고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뒷발목을 막 잠글려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는 나는 짐승이라 편전살과 같이 오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에게가 맡겨 아이고 이놈아 이것 좀 놔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혹시 간 녹을까 싶다
1: 그렇지
0: 아이고 이놈아 나 똥 매렵다 이놈아 똥 매려오면 물속에다 팍 싸버려 물속에다 똥 싸면 벼락 맞는다고 그러더라 아 이놈아 그러면 사공들은 벼락 맞다가 볼일 못 보겠다 이놈아 뒤지는 뭘로 올 것이냐 물속에서 뒤지가 필요하냐 그냥 물에 훌렁훌렁 해버려 여보 태선생 내 등에 가만히 엎혀 소상팔경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
2: 신의 눈앞

언니로 온하이 난 이리네.

이래. 나 이래. 내로니 누나.

띠로니 너니로 나네로 내니래 난시로 난이래 나 내니래 난시로

내로나 이래이나 이랜띠 시래 시래니래 나니 나니래 이래나니네 나네로나니 로나로 아네로나 띠시래 나네이나

노니노나나 노나네라네라나

나노 네라니 예라시노 나네 나네 라시노 네 이노나 나네 라시노 네라 나네 나노 네리 나디리리 나디리리 나니 나니 시네 나네 시네 나네 네 히나노 네

내로나 내로나 내이나 니레나 내로나 띠시데나 시로 나니네 내로나 오니로나 내 나니네.

나나나나디라디디시레디 히레니 히레노나 디

나 나니 니네 네노 나노 네나 나니 네네나 나니로 나니 떼로 나니 떼네이노 디히떼레히떼라 나니 네네나 나니로 나니 이래라 내라 너나나 이래라 너너나나 이래 내나니나

이나니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네 이나나

노래

나니 나노나 노나 니나 나니나 메이나 네이나 노나 니테 나네 네네 노나 노나 노나 나 노나 니테 네노 제나니 나니 나니 니나 네네 나니 노나 아히네 노네 니나나 니네 나노네 예나시로

넌 이런 내이네이나

나니노네니네니노네니니네나 시네나나니네네니노 아로네라네

시로 나나나시로나 엔티티에나노나나네에나시로네 나 니레 나로나 니레 니레 나로나 엔티

시로나 렌티티 예라네 예라 시로

난시로 난호나나시로 나엔띠 헤라노 나나 헤이 헤라시로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식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껍질이 얇고 속이 포슬포슬하게 들어찬 핵감자 말입니다. 여름철 감자는 영양도 풍부하지만 냄비에 그냥 삶아내기만 해도 그 구수한 냄새가 옆집까지 퍼져나가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봐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감자 버터구이 맛은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감자 구이는 그렇게도 특별한 맛일까요? 물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감자를 노릇노릇 적당히 굽고 또 버터, 설탕을 알맞게 뿌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딘가를 향해 떠나던 설렘 혹은 묵묵히 길을 달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의 휴식이 얹어지면서 그 자그마한 알감자 한 덩이가 특별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같은 음식이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운치가 달라지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조 산첩첩입니다. 노래에 김월화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은 김월하의 노래로 들으신 평시조 산첩첩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행길 휴게소의 별미 알감자 버터구이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요리

전문가들이 말하길 집에서도 휴게소 특유의 그 바삭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요령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다고 합니다. 알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넣고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로만 익힌 뒤에 체에 받쳐서 표면의 수분을 5분 정도 가만히 날려주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그런 다음 수분이 날아간 감자를 버터 녹인 팬에 중약불로 천천히 굴려가면서 겉면을 바삭하게 익히고 마지막에 설탕과 소금을 살짝 뿌려 코팅해주면 휴게소 감자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러나 저러나 핵감자에는요 비타민C와 칼륨이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 몸의 피로를 풀고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데도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찐감자 혹은 어떤 비법으로 만들든 노릇하게 구워낸 알감자 한 접시를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말입니다. 이런 게 또 피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솔바람 물소리 일요일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빠져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향기로운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또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정성껏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정동방 곡 전해드리죠. 연주의 예약연구회입니다.

정동방 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예약연구회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한 사람의 긴 소리를 따라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삶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선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정선 아리랑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정선 지역에서 아라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산골에서 밭을 메고 나무를 뜯고 나무를 하던 일터에서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노래판에서도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즉흥적인 사설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해진 가사를 그대로 외워 부르기보다는 부르는 사람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과 자신이 겪은 사연을 아라리 가락에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선 아리랑의 사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난한 살림을 한탄하고 흘러가는 청춘을 붙잡고 싶어 하다가도 술과 돈, 세상 인심을 익살스럽게 꼬집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실 소리에서도 그러한 삶의 여러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무정한 세월아 오고 가지 말아라.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술 잘 먹고 돈 잘 쓸 때는 금수강산이더니 술 못 먹고 돈 떨어지니 정막강산일세.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세상살이를 씁쓸한 웃음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넉넉한 쌀밥과 고기 반찬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편하다면 강냉이 밥도 괜찮다는 사설에서는 고단한 형편을 스스로 다독이는 생활인의 마음이 전해지고요. 또 다른 사설에서는 눈길 한번 몸짓 하나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떴다가 감는 눈은 정들자는 뜻이오. 감았다가 뜨는 것은 날 오라는 뜻일세. 낮으로 만나거든 남 보듯이 하고 밤으로 만나거든 임 보듯이 하게. 남들의 눈을 피해 만나는 연인의 마음도 등장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 부모님이 좋은 낭군을 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멀리 있는 임을 그리워하는 사설도 뒤이어 펼쳐지는데요. 정선의 산골 풍경만이 아니라 철길에서 품을 팔고 서울 종로 내거리를 이야기하며 기차 소리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모습도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은 옛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면 노랫말도 함께 달라졌고 새로운 장소와 물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 끊임없이 사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김순덕은 강원도 무형유산 정선아리랑 전승교육사입니다. 꾸밈을 앞세우기보다는 정선아리랑 특유의 담담하고도 구슬픈 가락으로 긴 사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요. 깊은 산골에서 멀리 퍼져나가는 듯한 아련한 울림을 느껴보시고 많은 말을 촘촘하게 이어가는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노랫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 33분 동안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소리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사랑과 이별, 가난과 세월, 웃음과 한숨이 차례로 펼쳐지는 노래. 강원도 무형유산 정선아리랑 전승교육사 김순덕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정선아리랑입니다.

강원도 무형유산 정선아리랑 전승교육사 김순덕의 소리였습니다. 정선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 안에 정선 사람들의 생활 풍경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서로 다른 사설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노랫말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며 느낀 진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김순덕 전승교육사의 소리는 이 무대가 무대에서 감상하는 음악이기 이전에 정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목소리와 말하듯 이어가는 긴 사설 속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의 숨결과 살아온 세월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펼쳐진 사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한마디가 남아있을까요? 세월을 붙잡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사랑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맛있는 음식보다 마음 편한 삶이 낫다는 사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닮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삶의 희로애락을 끝없이 이어지는 사설에 담아낸 김순덕의 정선아리랑에 오래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듣겠습니다. 아쟁의 한림, 장구의 장재영입니다.

1부 마무리곡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었습니다. 아쟁의 한림, 장구의 장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연변 못갑니다. 연주의 김기환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설악의 꽃과 풀, 동해의 바람과 빛을 화폭으로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특별전, 화가 김종학전입니다. 설악의 화가로 불리는

김종학 작가는 한국 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인데요. 1937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79년 속초로 이주한 뒤 오랫동안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그동안 대중에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드로잉 400여 점입니다. 전시장에는 이 드로잉들이 아카이브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작가가 72여 년 동안 걸어온 작업의 흐름을 찬찬히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모두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됩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1950년대 초기 드로잉과 판화를 만날 수 있고요. 제2전시실에서는 대형 회화와 풍경 연작이 소개됩니다. 제3전시실에는 김종학 작가의 속초 작업실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물감이 겹겹이 쌓인 바닥, 자연에서 채집한 꽃과 풀,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을 통해 작가의 삶과 창작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가까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화가 김종학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풍경 전해드리죠. 연주의 구이임입니다.

구이임의 연주로 들으신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가야금 4중주단 여우벨의 돈돌라리입니다. 이 돈돌라리는 함경도 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가야금 합주곡인데요. 넉 대의 가야금이 경쾌한 가락을 주고받고 연주자들의 노래까지 더해져 원곡의 흥겨움과 생동감을 새롭게 전합니다. 여우벨의 연주와 노래로 돈돌라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돈돌라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와 노래의 여우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생황연주의 김계희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아.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가시는 분들 걱정이 먼저 생기죠. 주차할 자리가 있으려나? 며칠 세워두면 주차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지만요, 미리 몇 가지만 알아두면 주차 자리도 여유 있게 찾고 할인도 야무지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니어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꽤 쓸모가 있겠죠. 오늘은 휴가철 공항 주차장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공항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고요. 김포와 제주, 청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과

예약 방식, 다자녀 등록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해당 공항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약입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는 단기 주차장과 장기 주차장의 요금 차이가 큽니다. 단기 주차장은 터미널과 가깝지만 소형차 기준 하루 최대 2만 4천 원이고요. 장기 주차장과 예약 주차장은 하루 최대 9천 원입니다. 하루 이상 차를 세워둘 예정이라면 장기 주차장이 훨씬 경제적이죠. 다만 장기 주차장에서는 터미널까지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걷기 불편한 가족이 함께 한다면 먼저 터미널 앞에 내려드리고 운전자만 차를 세운 뒤 셔틀버스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주차요금 할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는 경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일부 국가 유공자 차량, 저공해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50% 감면입니다. 할인 사유가 여러 개라고 해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여행길입니다. 소금연주의 박두리입니다.

여행길 잘 들으셨습니까? 소금 연주의 박두리였습니다. 자,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공항 주차장 이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공항공사의 다자녀 할인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김포와 청주, 제주 등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차량 등록증을 내지 않고도 차량 번호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럴 경우 주차 요금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에 등록했다고 해서 인천공항에서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별도의 자동감면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항이 다르면 등록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미리 등록하지 못했거나 출차할 때 할인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공항에 따라 사후 감면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 영수증은 바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층과 구역, 기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십시오. 장기 주차장에 세웠다만 기억해서는 넓은 공항에서 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불편한 분은 공항의 이동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서는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요. 휠체어 이용객은 무료 리프트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항은 크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멉니다. 여행 초반에 무리해서 걷기보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 체력을 아끼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처럼 작은 확인 하나가 주차비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헤매는 시간과 여행 첫날의 피로까지 아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리는 비행기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달리는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다리였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요. 보물섬입니다. 연주의 공명입니다.

일요일 순서 마무리 곡 보물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공명이었습니다. 좀 전에 공항

주차장 이용할 때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행 갈 때 준비할 것들이 많죠. 공항 이용하는데 유용한 팁. 요즘은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더라고요. 확인 잘 하셔서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방송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에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리는 걸 멈춘다고 합니다.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화폭 가득 담긴 풍경들을 되돌아본다. 바람이 잠시 그럴 틈을 내주는 거죠. 평일에서 주말로, 주말에서 다시 평일로 시간의 방향이 바뀔 때면 우리에게도 그런 멈춤이 필요합니다. 한 주를 악착같이 살아오느라 무리한 건 없는지,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닌지 잠시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남은 시간도 더 나은 것들로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안정아의 노래였습니다. 내게 남은 여름. 오늘 8월 9일이니까 보통 이제 9월 들어서면 여름이 한풀 꺾인다. 물론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9월 가도 여전히 반팔 입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8월의 여름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듯 싶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건강 잘 챙기면서 견뎌내자고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화가들은 잠시 붓을 멈춘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풍경을 그리고 있는 화가라고 치면 나뭇잎에 나뭇기는 방향이 바뀌니까 그리던 그림을 이어가지는 못하겠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쯤 아 바람이 나 한없이라고 한다. 한번 지금까지 그린 거 되돌아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붓을 멈춘다 싶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주의 방향이 바뀌는 일요일 우리 몸은 괜찮은 건지 살면서 놓친 건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체움을 멈추고 비움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는 일요일 그 틈사이 장호해드린 햇살이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편하게 두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어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홍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작곡가 이재연의 솔로 프로젝트 재연, 재연의 이름으로 발표된 노래 중에서 첫사랑가를 듣는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의 가사를 차용했고 또 곡의 중간에는 아리랑 선율이 또 반갑게 등장합니다. 피처링으로 예결이 노래하는 첫사랑가 함께 들어보죠.

첫사랑 그 무렵의 풋풋한 감성을 품고 있는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재현과 예결이 함께한 첫사랑가에 이어서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원곡의 노래를 불병맨션이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실제로 김현철 씨가 거의라는 표현을 쓸게요. 거의 첫사랑과 춘천 가는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담긴 그런 이야기의 노래이죠. 실제로는 춘천까지 못 갔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가지고 강촌쯤에서 내려서 되돌아 왔다. 그러나 가사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인데요. 19 아니면 20살에 만들었는데 20살에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서도민요 싸름의 선율을 해금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보이싱이 아주 특별합니다. 해금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 한 곡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해금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의 연주가 가능한 악기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애절한 순간도 해금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해금 연주자 박자영의 서연가 듣습니다.

해금의 다양한 연주 기법을 알고 싶으면 다양한 노래를 들으면 되지만 시간이 없다 하면 요 음악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박자영의 서연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의 재담가 김뻑국 선생의 소리로 신천안삼거리, 천안삼거리, 풍년가, 부여팔경, 배틀가까지 쭉 이어서 한번 들어봅니다.

모나먼 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조금만 지나갑시다. 띵띵빵빵 빵이 지나갑니다. 구수헌 땅콩이 나왔어요. 열발도 춘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아이스케끼 얼음과자 천왕명물 호두과자가 나왔어요. 얼랄라 지금 뭐하는 게 이 사람아? 너려 너려.

사람아, 저기 저 보이는 게 무언가 올라올라올라올라 그것도 모르고 다니나면요. 그게 유명한 곳이요. 논산 은진미륵도 몰라요. 유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눈에서 눈물 흘리고 코에서 콧물 흘리고 턱 밑에 코두름이 달리면은 논산 앞바다가 풍년 든단 말도 몰라요. 얼라 참 이렇게 답답하구만.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뭔가 얼라얼라 그것도 모르고 사나미요. 그게 어딘고 하면요 옛날에 임금 살던디요. 임금 부여 팔경이라는 거 몰라요? 그래 부여 팔경 내 들어본 적이 있다.

심판 오빠야, 이 양반아 저기서 들려오는 거 찔꽁 짤꽁 소리 안 들려요? 찔꽁짤꽁 소리가 한산 세못 있자는 소리요. 배틀가 한번 들어봐요. 멋있시오.

0: 김뻑국의 신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 풍년가, 부여팔경, 배틀가, 충청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제담이 진짜 들어보면 재밌어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거리, 게다가 신명나는 노랫가락까지 더해진 것이 제담인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미디의 시초가 바로 제담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일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경기 소리꾼이자 작곡가, 피아노 연주자, 타악기 연주자면서 프로그래밍까지 직접 해내는 1인 다역의 이채연 씨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경기 민요 두 곡, 또 경기 잡가 두 곡 연이어 발표를 했어요. 꽤 오래전에 녹음해둔 것을 최근에 발표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줬는데, 와, 근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선유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채연 씨가 소리를 하고 구이임의 멤버죠. 가야금의 임정환 씨가 손끝으로 아주 세련된 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씨가 국악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실용음악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련되면서도 우리 소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음악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채연의 선유가 듣습니다.

이채연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선유가 듣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피아니스트 이지영의 잔잔한 피아노 선율, 거기에 따스한 목소리가 곁들여지는데요. 최민지의 음악입니다. 해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 최민지가 오늘 들려줄 음악은 쉬어가세요입니다.

광주의 일곡마을이라고 거기서 생태농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고라니클럽의 고라니에게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최민지의 쉬어가세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에이포리즘의 음악입니다. 항해.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음반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2003년 새 음원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그리고 2019년 새 음원인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입니다. 먼저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를 묶어서 경서도 민요라고 부릅니다. 경기 민요는 대체로 맑고 경쾌한 맛이 있고요. 서도 민요는 소리를 깊게 떨거나 꺾어서 애절한 느낌을 주는데요. 창법과 식임새는 서로 다르지만 음악적으로 닮은 점도 참 많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서도 명창들이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경기 서도 민요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두 민요의 특징이 결합된 노래들도 두루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음악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태평가입니다. 태평가는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신민요인데요. 1935년 태평연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가 됐고, 해방 이후 가사와 제목이 바뀌면서 지금의 태평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곡은 청춘가입니다. 조선 말기 서울에서 불리던 28청춘가가 변화되어서 만들어진 노래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자, 이어서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창부타령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태평가, 청춘가,

새우먼 시리즈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번 태평가, 2번 청춘가, 3번 창부타령이었고요. 저희 일요일 코너이죠. 새우먼 시리즈는 음반 한 장을 콕 집어서 음반의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쭉 정주행하는데요.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새우먼 시리즈 음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2003년 새우먼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듣고 있는데요. 네 번째 트랙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강수 타령입니다. 경기 민요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 가락에는 경기 북부와 황해도 음악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음악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음악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노래로 보고요. 특히 20세기 전반 서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간짓타령과 가락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랙은 양유가입니다. 경기 민요이면서 독특한 맛을 지닌 곡으로 한오백령과 같은 강원도 민요의 가락과 닮은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한강수타령, 양유가, 경복궁 타령입니다.

한강수 타령, 양유가, 경복궁 타령까지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03년 새음원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소리꾼 강효주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미리 뱃속에서부터 경기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요. 8살에 경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춘희 선생님을 만나 본격적인 소리의 길을 걸었고 이후는 서도 민요 명창이시죠. 김광숙 선생님에게 서도 소리까지 익히면서 경서도 소리를 두루 아우르는 소리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민요에 이어서 대표적인 강원도 민요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실 텐데요. 한오백령과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강효주의 경서도 민요 음반 수록곡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까지 음반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트랙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새우먼 시리즈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들으셨고요. 이번 주는 음반 한 장 더 만나봅니다. 2019년 새우먼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을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 음반은 대전 국악방송이 진행하는 대전 충청지역 연주자들의 새우먼 시리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들어볼 텐데요. 김원식은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젊은 대금 연주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음원의 프로듀서가 창호의 드린 햇살의 이전 PD인 고효상 프로듀서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크레딧을 보다가 반갑고 더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실 곡은요.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이생강류는 기존 산조가락에 명인 이생강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더한 산조인데요. 새 울음소리 묘사와 다채로운 리듬 그리고 독특한 붙임새가 어우러져 대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김원식의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같이 들어보시죠.

김원식의 대금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두 장의 음원 만나봤습니다.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8곡 들었고요.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 수록곡 중에서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들었습니다. 자, 지역과 악기는 달라도 오랜 시간 이어온 우리 음악의 숨결은 한결같고 풍성하다. 이런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음악으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대금독주 경풍년입니다. 경풍년은 풍년을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궁중의 잔치나 행사에서 축하곡으로 자주 연주됐었는데요. 본래는 합주곡이지만 오늘은 독주곡으로 궁중음악 특유의 여유롭고 깊은 멋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느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원식의 연주로 대금독주 경풍년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의 대금 연주곡 대금독주 경풍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이 연주하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목개나루 뱃소리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악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0: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 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복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0: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토를 일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국토가 금수강산이란 실감이 납니다. 국토 70%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는 곳마다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너무 높거나 깊어서 사람을 질리게 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너무 얕아서 산인지 들판인지 구분 안 갈 정도도 아닌 적당한 높이의 아담한 곡선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국토가 왜 삼천리 금수강산인지 실감납니다. 거대한 벌판처럼 끝없는 들판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곳도 없고요. 끝없는 협곡이 계속돼서 위협되는 것도 없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 지루할 때쯤이면 어느새 계곡물 낀 멋진 산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아무리 험한 산이라 해도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절경이 요소요소 보이는 땅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바로 그런 땅에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입니다.